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족의 멜로디 잠깐만 인사드립니다. 네, 무더위가 점차 가라앉고 가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기온이 고르게 조화를 이루는 바로 이 시기, 바로 24절기 중 16번째 절기 초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초분에는 하루에 낮과 밤이 정확히 나뉘고 하늘은 맑고 구름은 가벼워집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익어가고 가을 수확의 기쁨이 곳곳에 퍼지며 자연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네, 초분은 계절의 경계이자 땀과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수확의 시간입니다. 네, 소중한 가을빛을 간직하고 알찬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새시대 풍년가 김광조 작사, 리철수 작곡, 차미령이 부릅니다.

네, 가을 바람이 스치며 지나간 자리에 아련한 이별의 그리움이 남아있습니다. 가을의 정서에 담긴 아쉬움과 그리움을 노래로 담은 가을의 이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가을 하늘 아래 하나둘 떨어지는 가을잎에는 계절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죠. 가을잎이 전하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감동의 노래, 가을잎,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조선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 갑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3: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3: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3: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3: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4: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6: 제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4: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7: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8: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9: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인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인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 갑니다. 위글적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위글적 음악은 활기찬 이듬과 화려한 선율이 특징인데요. 민족악기 소리가 어우러져 열정적이고 독특한 민족의 정취를 전달합니다. 네, 첫 곡입니다. 눈 덮인 땅 위에서 구리미러 투루흥의 노래입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소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2: 한 모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1: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풍재로부터 보호해줍니다.
2: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1: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3: 네, 청명하고 웅장한 거원의 정서를 담아 높고 맑은 노랫소리로 장족인민의 순수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계속하여 장족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첫 곡입니다. 마음속의 설렘 도그에가 부릅니다.

0: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1: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2: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0: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 무엇일까요?
0: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초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이상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필송과 진행의 정금아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이번 추석과 국경절은 불과 사흘 간격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의 만남은 물론 여행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명절로 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부터 두 명절을 나누어 즐기는 알뜰한 분산 여행까지 휴가를 보내는 방식도 한층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달빛을 따라 떠나는 달맞이 항공편과 익숙한 관광지를 색다르게 즐기는 반전 여행까지 새로운 여행 방식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명절 가족과는 정을 나누고 여행에서는 색다른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벌써부터 분주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오늘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리론 혁신의 6가지 반드시 견제를 계속 추진하는 방침을 더틈없이 견제하고 잘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미니게름으로 불리는 동네 대설을 소개해드리겠고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수리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중간촌에서 30년간 가전제품 수리점을 지켜온 왕구홍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음악 속의 시간여행 코너에서는 가수 왕봉과 그의 대표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론 혁신의 요소까지 반드시 견제를 계속 추진하는 방침을 두툼없이 견제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용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의 보고에서 실천에 기초한 리론 혁신을 계속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잘 장악하고 그 속에 일관되어 있는 입장과 관점과 방침업을 뜻힘없이 견제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취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에서는 6개 총민으로부터 격화라고 논술 하면서 반드시 인민 지상주의를 견제하고 자신 자립을 견제하며 소종 혁신을 견제하고 문제 해결을 견제하며 체계관념을 견제하고 전화를 품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반드시 인민지상주의를 견제해야 합니다. 인민성은 막스주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우리 당의 이론이 억만인민의 홍호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시종인민의 입장을 주장하며 인민으로부터 오고 인민을 위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인민지상주의를 견제하는 것은 습권형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에 일관되어 있는 주요 맥락입니다. 계속 실천에 기초한 이론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종일관, 인민지상주의라는 이 근본적인 가치지향을 견제하면서 인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인민의 요문을 파악하고 인민의 창조를 존중하며 인민의 질을 모아 인민이 선호하고 인민이 인정하고 인민이 소유하는 리론을 형성하고 그 리론이 인민을 주도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 무기로 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자신 자립을 견제해야 합니다. 자신감은 우리 당이 장기간의 투쟁을 통해서 련마해낸 정신적 기질이고 자립 정신은 우리 당과 국가의 존립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당의 100년 분투 로정에는 중국의 문제는 반드시 중국의 기본 국정에 입각해 중국 사람이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기본 관점이 일관됐습니다. 습권형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은 독립 자주적인 탐구 정신과 실천 정신을 생동하게 구현했으며 그 속에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나가리라는 확고한 결심과 신심으로 일관됐습니다. 우리는 막스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견제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견제해서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보다 적극적인 역사적 책임감과 창조적 정신으로 막스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합니다. 융통성이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이나 폐쇄되고 경직된 옛길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남의 것을 맹목적으로 옮겨오거나 남의 것을 무작정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반드시 수종혁신을 견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위대한 사회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도를 지켜야 방향을 잃지 않고 파멸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혁신을 해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정도를 지키는 것과 혁신은 상호 보완되면서 변화와 고정불변, 계승과 발전, 원칙성과 창조성의 변증법칙 통일을 구현하고 있는 바 이런 당의 사상 노선을 관찰하는 내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태도로 과학을 대하고 진리의 정신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중국 독식 사회주의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시대와 더불어 실천의 발전에 순응하면서 만강의 열정으로 모든 신생 사물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넓히고 심화하며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새로운 말을 과감히 하고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과감히 해내면서 새로운 이론으로 새로운 실천을 지도해야 합니다. 넷째, 반드시 문제 해결을 견제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대의 목소리로서 문제에 답을 주고 문제 해결을 지도하는 것은 이론의 근본 임무입니다. 습권평 총책에는 각 시대에는 모두 그 시대에만 속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올바로 해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회를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제의식을 강화하고 항상 명석한 두뇌와 예리한 안목으로 실천 과정에 부딪힌 새로운 문제, 개혁과 발전과 안정유지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문제,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

0: 하는 문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중대한 문제, 당 건설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리념, 새로운 구상,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사업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반드시 체계관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체계관념은 변종법적 유물론의 중요한 인식론이고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기초적인 사상방법과 사업방법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고 현재 광범하고도 심각한 사회 빈역을 겪고 있으므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리익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전반의 관계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현실을 보고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완할 줄 알아야 하며 전반적인 것과 국부적인 것, 당면한 리익과 장원한 리익, 거시적인 것과 미거시적인 것, 주요 모순과 부차적인 모순, 특수와 보편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하며 전략적 사고, 역사적 사고, 변증법적 사고, 체계적 사고, 혁신적 사고, 법치적 사고, 최소선적 사고 능력을 부단히 향상시켜 당과 국가의 재반 사업을 전방적으로 구상하고 전반적으로 계획하며 전일적으로 추진하는 데 과학적인 사상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반드시 초나라를 품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당이자 인류의 진보와 세계의 대동을 도모하는 당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분투 로정을 걸어오면서 우리 당은 시종일관 역사의 올바른 편, 인류의 진보하는 편의 확고에 나서서 세계적인 안목으로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민의 직면에 각국 인민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해나백천의 드넓은 현금으로 인류의 모든 우수한 문명 성과를 참고하고 받아들이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상술한 여섯 가지 반드시 견지는 습군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적 요구를 구해냈으며 이는 또한 우리가 실천 과정에 막소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제를 끊임없이 개척하는 데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세계관이고 방법론이며 반드시 견지하고 잘 활용해야 하는 입장이고 관점이며 방법입니다. 전당 동지들은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성을 증강하고 꾸준히 습권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이 종료 사상의 풍부한 내포, 사상체계와 실천 요구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터득해 당과 국가 사업 재반 분야의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아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나긴 세월.
2: 人生的道路漫长而艰辛，每个人都有值得回忆和留恋的过去，更有对未来美好生活的渴望。让我们共同去努力开创一片纯净的天地，使人与人之间多一些真诚，多一些美好，多一些友爱。 下面我再把渴望中悠悠岁月这首主题歌献给大家，希望你们喜欢。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계림으로 불리는 동네 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서 고지는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고풍스럽고 아름답고 아늑하면서도 번영하는 동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쁜 산과 맑은 강물로 내외의 이름이 자자한 관광지 계림에서 멀지 않은 대서는 수륙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천여 년 전에 북송 때 벌써 번화한 교통 흡으로 구성해 그때의 도읍과 비교해 작은 장안으로 불리웠습니다. 남송 말에 대소에 세관을 설립하고 강가를 따라 오리에 달하는 큰 장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로부터 지명도 큰 조자골이라는 의미로 큰 대자에 장터 소자를 붙여 대소라 하기도 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조성된 800m 길이의 속판가는 대소의 심불입니다. 편리한 수륙 교통으로 번성기를 달릴 때 많은 외지인들이 이곳에 회관을 짓고 가게를 만들면서 형성된 거리입니다. 가게 건물들은 대부분 2층으로 되어 있고 벽은 벽돌로 쌓았으며 문은 나무문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도록 높게 한 천정의 건물 벽에는 네모난 창을 내기도 했습니다. 거리 쪽 건물은 다교로 사용되고 그 뒤쪽으로는 강변까지 깊은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 주변에 주거용 건물을 지었습니다. 벽체만 벽돌이고 모두가 목조 건물이라 화재만 발생하면 금방 재로 변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큰 화재가 날수록 그 집에 부가 많다고 인정하면서 화재 후에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건물을 새로 짓곤 했습니다. 대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옥은 청나라 때 지은 키 높은 옹장한 료총문 저택입니다. 넓고 환하게 조성된 정원에는 꽃이나 짐승을 조각한 오항이 특이합니다. 벽돌과 나무로 지은 2층으로 된 이 건물에는 또 여기저기에서 큰 독을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 의하면 과거 이 집은 양조장으로도 사용됐고 이런 독은 술을 빚는 데 사용하던 용기라고 했습니다. 만수교는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푸른 룡이 강물 위에 둘어놓은 것 같고 가까이 다가가 보면 조각다리 모양입니다. 400여 년 전에 신축할 때 만수교는 목조다리였으나 후에 물에 밀려갔고 1902년에 재건하면서 돌로 바뀌었습니다. 서쪽에 계림의 리강이 위치한 원인으로 만수교는 리강과 그 맞은편에 줄지어 있는 아름다운 계림의 산을 구경하는 데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에서 리강과 산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합니다. 청진사의 문 안에 들어서면 정원이 펼쳐지고 양쪽에 숙소와 접대실이 위치했습니다. 넓은 연족의 2층 바닥에는 방석이 놓여 있고 벽에는 시간표가 적혀 있습니다. 입구의 걸상에 앉으면 완정하게 보존된 목각물이 보여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청진사의 뒤 정원에는 이 사원과 똑같은 몇백 살 수령의 푸르른 고목 두 그루가 아직도 꿋꿋이 자라면서 이곳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사원이 오늘과 내일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발달한 수륙 고통으로 유명세를 탄 대서는 청나라 때부터 종화민국 시기까지 13개의 부두를 개항했습니다. 10m 길이의 3.4m 너비의 청석을 깐 부두는 강가에까지 뻗어있는데 기능이 각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고루 라루트는 과일과 기름, 자파 등 물건을 경영했고 넓은 수면을 가진 대나루토에는 대나무 배들이 정박했으며 당방 나루토는 주로 관가의 배들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화물선은 거의 없고 두세 개의 나루터에 유람선이나 수리를 기다리는 유람선 몇 척만 정박했습니다. 또 날씨가 좋은 날이면 그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강가에서 사생을 하는 모습도 볼거리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기수 푸른 잔디 위에 누워서 푸른 하늘과 그 하늘을 또 다니는 하얀 구름, 저 강 건너로 보이는 요관 록사를 가진 옛 동네의 고요한 오늘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동 폭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지하수가 만드는 다단계 폭포입니다. 8단계를 거쳐 떨어지는 고동 폭포는 혹은 물에서 노리는 원앙 같고 혹은 룡이 물을 뿜는 것 같습니다. 푸른 이끼가 가득 찬 벼랑에서는 바위에 바짝 기대어 흘러내리면서 바위의 륜각에 따라 다양하게 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러다가도 몸을 훌쩍 날려 담소에 뛰어내리며 자욱한 물보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폭포의 량안에는 숲이 무성하고 그 사이로 오솔길이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단풍나무와 소나무 사이로는 꽃이 만발하고 새가 오짖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화폭을 그립니다. 맑은 강물 우를 소리 없이 흐르는 대나무 쪽배에 앉으면 푸른 산이 말없이 뒤로 머려서 가고 저 멀리에서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와 선경에 들어선 듯 착각하게 합니다. 대서에서 단원 아래 룡선 경기와 지방극, 룡선의 노래 등 다양한 전통 풍속이 많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은 달디단 감귤을 키워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수리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중간촌에서 30년간 가전제품 수리점을 지켜온 양구홍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관촌에서 30년을 지켜온 양구홍은 소양이라고 불립니다. 30여 년 전 북경 종관촌 대가가 백일호로 불리던 시절 호북성 출신의 양구홍 씨는 이곳에 가전제품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점검은 무료, 출장 수리도 무료, 그리고 고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경에서 이런 동네 수리점은 마치 거대한 몸에 뻗어있는 모세혈관과도 같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거창한 창업 이야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기 제품 하나하나를 정성껏 고치고 사람들의 한마디 소양에 응답해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 종관촌 대가가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과춘 지역 사이로 들어서면 시간이 갑자기 느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래된 보드나무 아래에서는 로인들이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지난 세기 50~60년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의 낡은 건물들 사이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가전제품 수리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양 가전수리점입니다. 가게는 10평방미터 남짓한데 수리를 기다리는 물건도 가지가지입니다. 컴퓨터와 전기밥가마, 헤어드라이어, 커피기계, 빵 굽는 기계, 구강 세정기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양구홍 씨가 부품을 정리해 놓은 수납장이 있습니다. 낡은 다이아몬드표 선풍기 한 대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업대 밖에는 겨우 접이식 의자 하나를 펼칠 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없습니다. 올해 57살인 양구홍 씨는 호북성 환강 출신입니다. 1년에 설을 쉬러 고향에 돌아가는 20살 남짓한 시간을 제외하면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작은 가게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 30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알고 있습니다. 멀리에서 만나도 양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게가 과춘 지역 사이로 옮겨온 것은 1997년입니다. 당시 종관촌 대가는 아직 백일호로 불렸고 길 량 옆에는 키높은 백양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종관촌 대가는 대규모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전자제품 거리였습니다. 밖에 있는 건물들도 1층, 2층, 높아야 3층 정도였고 모두 컴퓨터를 팔거나 조립했습니다. 1997년은 종관촌의 변화가 가장 컸던 때였습니다. 북경이 오기 전 그는 무안에서 라디오 수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라디오와 흑백 텔레비전을 고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전제품 수리공이 목수나 칠공보다 훨씬 대접을 받았습니다. 1994년 북경이 온 그는 처음에는 서단 상가 수리부에서 일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창평과 대원까지 다니며 출장 수리도 했습니다. 왕용지라는 한 로인이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고치지 못한 녹화기를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게에 가져왔습니다. 양구홍 씨가 이를 고쳐내면서 가게 이름이 단번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단소방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 녹화기는 모두 수입제였고 고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요.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고 장사도 점점 잘 됐습니다. 양공 부부는 자신들이 가장 운이 좋았던 것은 기꺼이 자신들을 가르쳐준 사람들을 만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도위 씨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원판 하나를 고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장에서는 60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200여 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다 드렸더니 그분이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도위 씨는 그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도 익혀보라고 권했습니다. 지금 가게에서 사용하는 일부 도구는 도위 씨가 보내준 것입니다. 당신의 수리 도구가 너무 낡았습니다. 내가 한 시트 보내줄 테니 잘해보세요. 단소방 씨의 기억 속에서 두 할아버지는 가게에 올 때마다 자신에게 책을 읽고 공부하라고 독촉했던 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평생 한두 명밖에 만나기 어렵지요. 수리일은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양궁 씨가 스스로 정한 원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점검은 무료, 출장 수리도 무료, 고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전기 제품은 원가를 빼고 10원, 20원 정도만 벌면 됩니다. 수리비가 50원을 넘으면 반드시 손님들과 상의하지요. 비싸다고 생각하여 안 고치겠다고 하면 안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점검은 모두 무료입니다. 아내 단수방 씨도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수리는 하는데 돈을 못 본다고 말입니다. 돈만 바라보지 말고 절대로 양심 없는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술로 돈을 벌고 합리적으로 돈을 벌고 양심 있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찾아왔고 또 누군가는 추억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 손님은 통조에서 직접 차를 몰고 홍등표 라디오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 끊어진 전선 하나를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라디오가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 샀던 것이라며 라디오를 볼 때마다 아내가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양궁 씨는 몇 시간 동안 정성껏 고쳐주고 수리비로 50원만 받았습니다. 손님은 기꺼이 100원을 건네며 감사의 인사를 거듭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고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물건도 이미 전기 제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지역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전동질이 끊어지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응용 프로그램이 가득 차면 정리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열쇠를 집안에 두고 문을 잠갔을 때는 담을 넘어 들어가 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주변 직장인들도 인터넷에서 이 보물 가게를 추천하는 글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찾아옵니다. 기계가 잘 고쳐지면 손님들은 잇따라 엄지를 지켜주며 말합니다. 양 사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양궁 씨는 손을 내저며 말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 일이지요.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작은 수리점. 그곳에서 고쳐지는 것은 고장난 전기 제품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살아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웃에 대한 믿음과 따뜻한 정이 이어집니다. 양궁 씨가 매일 마주하는 것은 낡은 라디오와 고장난 가전제품이지만 그가 한결같이 지켜온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일 것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북경 자동차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국화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1: 2011년 개관한 북경 자동차 박물관은 국가 공익성 자동차 주제 박물관입니다. 건축 면적은 근 5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박물관, 전람관, 과학기술, 3위 일체의 직능을 맡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외관은 맑은 눈과도 같아 눈 뜨고 세상을 보고 미래를 향하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관내에는 자동차 박람, 주제 전시, 자동차 지식 보급, 자동차 오락, 학술 교류 등 기능 전시구들이 있고 3층부터 5층까지 각기 역사, 기술, 미래 세 개 주제로 나누어진 전시구역을 설치했습니다. 2010년 말까지 집계에 의하면 자동차 박물관은 80여 대 소장 차량을 포함한 6천여 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소장품을 꼽자면 지남차, 기리고차, 첫 벤츠차와 홍기차 등이 있습니다. 지남차는 우리나라 고대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기계 장치입니다. 자동기어 원리를 이용한 지남차는 차륜의 회전에 따라 좌우에 놓인 나무 인형의 손가락 방향을 실시간으로 남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한 초기에 발명된 기리고차는 고대인들이 주행거리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차량입니다. 차에는 나무 인형 두 개가 있는데 차가 1, 2 주행할 때마다 나무 인형이 북을 한 번씩 칩니다. 기리고차와 지남차는 모두 황제가 출행할 때 쓰이는 의전 차량이었습니다. 기리고차는 근대 리정표, 감속기의 전신으로서 과학기술 사상 중대한 성과로 꼽힙니다. 세계 최초로 석유를 동력으로 한 승용차는 바퀴가 세 개였습니다. 바로 독일인 칼 벤츠가 1885년에 제작해낸 벤츠 1호입니다. 1986년 1월 29일 칼 벤츠는 현대 자동차 특징을 구비한 이 차를 두고 특허 신청을 했는데 이날은 세계 자동차의 탄생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홍기표 승용차는 1958년에 탄생됐습니다. 그해 5월 12일 제1자동차 공장에서 탄생한 중국 첫 번째 국산 자동차는 동풍으로 명명됐으나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1자동차 공장은 8월에 최초의 고급 승용차를 제작해내고 이를 홍기로 명명했습니다. 1958년 8월부터 1959년 5월까지 수차 시험을 거친 홍기표 승용차가 공식 등록번호 CA72와 함께 출시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록번호가 달린 고급 승용차로서 중국 자동차 공업의 리정표입니다. 홍기표 승용차는 1959년 9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해 1966년까지 총 202대를 생산했는데 박물관에 전시된 차량은 왕진 전 국가부주석의 전용차입니다. 스탈린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한 기스 110형 고급 승용차는 6리터 V8 발동기를 장착해 시속이 135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소련 국가 원수 전용차로서 생산량이 극히 적습니다. 1945년부터 1959년까지 14년간 단 2,080대밖에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세종국 창건 후 스탈린은 모택동 주석에게 두 대의 기스 승용차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5대 기스 115형 방탄 승용차를 포함한 10여 대 기스 승용차가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물관에서 전시한 차량은 유소기 전 국가주석이 탑승했던 전용차입니다. 개관 이래 북경 자동차 박물관은 루게로 국가급, 시급, 업계 영예 400여 개를 수여하고 선후에 국가 1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차원을 낮춰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가수 왕봉과 그의 대표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봉은 화려한 미성이나 기교로 숭고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의 음악은 늘 거칠고 솔직하며 삶의 바닥을 직접 걸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무게와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듣는 이를 위로하기보다는 먼저 일깨워시옵니다. 2004년에 발표된 더 높이 날아라는 왕봉을 전국에 널리 알린 결정적인 작품입니다. 이 곡은 그래도 다시 날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멜로디로 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가 성공을 확신하고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봉은 당시 음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또 이 노래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일종의 다짐이자 독백이 가까운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고음과 외침은 기교가 아니라 절실함에서 나왔고 그 진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이 아래 노래 더 높이 날아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듬해 발표된 노래 활짝 핀 생명은 왕봉 음악 시기의 또 하나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한 작품입니다. 이 곡은 삶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거침없이 풀어냈습니다. 이 노래의 창작 배경 역시 왕봉 자신의 인생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성공과 실패, 명료와 고독이 뒤섞인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은 여전히 뜨겁고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 노래가 수많은 이들에게 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용기를 준 이유입니다. 나를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 각 부분이 홍색 자원에 대한 보호와 이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홍색 문화 계승과 고향을 추진하면서 새로성의 강력한 정신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0: 연간 영화 흥행 수입이 305억 원을 돌파하고 영화 플러스 행사가 문화 소비 열기 상승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1: 해남 자유무역항이 전선 봉관 운영 이후 첫 국경절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0: 병력 운하가 개통 이후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1: 후티 무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회사를 습격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명 총석에는 홍색 자원은 험난하면서도 빛났던 우리 당의 분토 로정에 대한 입증이자 가장 귀중한 정신적 제보이므로 반드시 세심하게 살피고 진심으로 대하며 온 힘을 다해 잘 보호하고 관리하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홍색 자원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홍색 자원의 교양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한편 보호와 이용 과정에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이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새 로정에서 분발하는 강력한 정신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여러 지역의 홍색 관광지는 관광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하북성 평산의 서백파 기념관은 전면 승격을 거쳐 주제 전시 새 중국 시발점에 특별 전시 코너를 신설하고 전시 형식도 한층 더 혁신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막내딸과 함께 전시장을 찾은 관광객 장궁빈 씨는 혁명 이야기를 대대전선 전승하여 후대들로 하여금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사 기념일과 국경절에 상례시 룡화 열사 릉원은 인민은 잊지 않으리라는 주제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혁명 열사의 후손, 제대 군인, 청소년 학생 등 각계 인사들이 합창과 상황, 연출, 낭송 등 방식으로 홍색 문예 작품을 선보여 영렬들을 깊이 조마하고 홍색 초심을 다졌습니다. 상례음악학원 관현학부 학생도사원은 선열들이 생명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정신은 반드시 따라 배워야 한다며 평화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역사를 명기하고 학습과 생활에서 이런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붉은색은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장 선명한 바탕색입니다. 습금명 총석에는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하고 혁명 전통 교육, 애국주의 교육, 청소년 사상 도덕 교육을 강화하여 전 사회가 역사를 통해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명 총석에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평화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친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기여를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로농 홍군 창정 승리 90주년입니다. 사람들은 분분히 혁명 예터, 기념 장소를 찾는 홍색 관광을 통해 영웅을 추모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장정 정신을 깨달았습니다. 광서 전주의 홍군 창정 상강 전역 기념관에서 사람들은 진귀한 문물, 오랜 사진과 전시를 통해 상강 전역의 배후에 숨은 눈물겨운 영웅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홍군 장정 상강 전역 기념관 조은량 관장은 상강 전역의 혁명 역사와 이야기를 깊이 있게 발굴하고 혁명 문물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전시 방식을 부단히 풍부히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상강 전역의 홍색 역사를 더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요해하도록 하는다고 표했습니다. 중앙 홍군의 가장 먼 장정 출발지인 복근성 영화는 장정 국가문화공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홍색 자원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 그리고 문화와 관광산업의 심층 융합을 통해 혁명 역사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현 관광발전센터 종수방 주임은 올 국경절 연휴 기간 홍색 관광지, 객가 고향, 백조동 등 다원화 문화 관광 자원을 통합하고 장정 정신을 노래하고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자는

0: 조직 음악 행사, 객가 뿌리 찾기 체험, 모형 문화 유산 관광지 입성 등 일련의 특색 문화 관광 행사를 조직하여 홍색 관광에 힘을 실어줬다고 소개했습니다. 홍색 차원을 통해 문화 관광을 촉진하고 문화 관광을 통해 농촌을 발전시키는 향촌 전명진흥의 본토 이야기가 홍색 오토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섬서성 감천은 길이가 65km인 장정 역사보행도로 감천 구간을 알심들여 건설했습니다. 1935년 중앙홍군의 감숙 입성 로선을 완전하게 복지한 이 보행도로는 분산된 혁명 예태를 하나로 이어주는 몰입식 체험으로 순환 로선을 구축했습니다. 감천현 문물보호센터 고강주임은 혁명 문물에 대한 활성화 보호와 홍색 문화의 효과적 전승을 실현하는 동시에 연선의 농촌 문화 자원을 활성화하여 전역 관광의 질적 제고와 승격, 대중의 취업과 소득 증대,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한 홍색 기반을 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홍색 관광, 경정 관광지는 300곳, 전국에서 등록한 이동 불가 혁명 문물은 4만 2천여 곳, 그리고 이동 가능 혁명 문물은 150만 점을 초과했습니다. 15차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혁명 문물에 대한 보호와 이용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전개하고 종료한 혁명 예토 보수와 소장 혁명 문물 복원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곳곳에 홍색 대표 건물과 예토는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분발 진취하는 힘을 결집하는 정신적 터전이 될 것입니다. 국가문물국 요건 국장은 보호를 선차적 위치에 두고 통합계획, 집중식 보호, 전체적 전시, 협력 혁신을 심하고 혁명문물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권역건설의 새로운 진전과 성과로 신시대 혁명문물 사업이 새로운 역할을 하고 새로운 기상을 보이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2026년 국경절 영화 흥행 수입이 3일 만에 5억 원을 돌파하고 연간 흥행 수입은 3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각지에서는 다양한 영화 플러스 활동을 선보이며 관람 유동 인구를 소비 증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영화국이 추진하는 영화경제촉진회의에 힘입어 올들어 영화 따라 여행하기, 맛집 탐방, 무형 문화유산 감상, 거리 나들기, 스포츠 즐기기 등 영화 플러스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동성 청도시는 세계 영화의 도시라는 문화적 자산과 해변 관광 자원을 활용해 청도 영화호 주제 지하철, 영화 따라 청도 여행 4개 주제 로선, 해변 영화 상영 시즌, 영화 축제 등을 선보이며 영화 플러스 외식, 야간 관광, 건강 요양, 문화 창의품 등을 다 분야를 아우르는 소비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행사 직원 주효하 씨는 청도 크루즈 모항, 연화도 공원, 팔달협의 서릉협로, 동방영화도시 등 영화에 등장했던 장소들을 여행 코스로 포함시키는데 일주일 만에 코스가 거의 매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관람 보조금 활동도 펼쳐 평균 영화 관람료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상영 횟수와 관람 인원 모두 역대 동기 대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절강성 가흥에서는 가족 관람 특별전, 저녁 황금시대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구와 함께 극장을 찾고 있습니다. 가흥의 한 영화관은 절비의 롱구 경기를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하고 티켓 부분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관계자 원초주진은 성 전체가 동시에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하며 영화 소비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국경절 기간 영화 3편 이상을 관람하면 본인의 구매 기록과 영화 티켓으로 무료 영화 티켓 한 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석 기란에서는 영화 티켓 부본이 야간 소비의 통행증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일 영화 티켓 부본을 지참하고 참여 매장을 방문하면 지역 특색 간식을 무료로 교환하거나 전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시민은 예전에는 영화를 보면 바로 집에 갔는데 이제는 작은 티켓 하나로 야식과 여가 경험까지 이어지니 반가운 일이라고

0: 말했습니다. 안위성 안경시에서는 공연 티켓으로 영화 티켓 교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공연 티켓 부분에 8원을 더하면 시내 14개 영화관에서 영화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 장면을 관광지까지 확장해 티켓 한 장에 더 많은 려누 문화 경험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안경시 당위원회 선전부 리현문 씨는 대중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더 편리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극장과 영화관을 찾게 하는 것이 이번 활동의 취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문화 소비 장면을 연결해 문화 소비 활력을 한층 더 자극할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영화 플러스 활동이 스크린의 유동 인구를 오프라인 소비 증가로 전환하고 영화 산업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올 들어 영화 전 산업 사슬 생산액은 이미 4,7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1: 해남 자유무역항이 전선 봉관 운영 시행 이후 첫 국경절을 맞이했습니다. 각 대형 면세점은 특색 주제 활동과 할인 행사를 선보이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불러모아 연휴 소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섬 전체 면세점이 연휴 소비 기회를 잘 포착하여 면세 소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해구 국제 면세 쇼핑몰은 월하 번화 동방 낭만을 주제로 몰입형 동양 미학 인기 촬영지를 조성했습니다. 해구 1월 광장 해남성 발전주식통제요한회사 글로벌 정품면세백화점은 온 나라가 함께 국경절 경축 성세화탄을 주제로 명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원 가남 씨는 이번 국경절 연휴에 백화점은 상품 준비에 많은 공을 들였다며 향수, 화장품, 스킨케어류는 평소보다 35% 이상 추가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경절 기간에는 향수 주류 체험형 임시 매장도 대거 문을 열었고 판촉 행사로 향수 명품 한 개에 15% 할인, 두 개에는 25%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연휴 이틀 사이 해남 각 이섬 면세점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고 리섬 면세 소비 활력은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관광객 장문정 씨는 항주에서 해남으로 여행을 왔다며 이번에는 관광의 화장품을 장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남에는 면세 정책에서 화장품을 실제 매장 정가보다 20-30%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실속이 있습니다. 해구 세관 통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일까지 해남 리섬 면세 구매 금액은 2025년 동기 대비 12.56% 더 많은 2억 2,500만 원에 달하고 인원수는 13.93% 성장한 3만 9천 명, 구매 건수는 8.99% 증가한 17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강과 바다로 통하는 세계적 공정인 평륙 운하가 문화관광 명소로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운하에서 운행하는 유람선을 탄 관광객들은 강변 경치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특별기획, 조국의 보고, 오늘은 평륙 운하가 가져다준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넓고 평탄한 운항 항로를 부드럽게 감싸느며 평륙 운하 마도 관문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9월 16일 평륙 운하가 준공과 통화를 실현하면서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평륙 운하 흠주 수상 종합서비스 구역은 관광객들로 붐비었습니다. 평륙 운하 그룹 광서 평륙 운하 문화관광발전요한회사 당지부석이며 리사장인 장계는 관광 고봉기 대비해 수상 관광 코스 4개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회사는 유람선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행을 보상하고 여객 정거장과 유람선의 시설과 장비를 부단히 보완하는 한편 예매와 자문 통로를 개통해 관광객들의 관광 체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륙 운하가 통항을 실현한 후 서남 지역 화물은 이 운하를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으며 로정을 기존 경로보다 560km 이상 단축하고 종합 물류 비용을 18% 내지 30% 낮추어 매년 절감하는 운송 비용이 5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남양의 한 신소재 유한회사 판매 서비스부 경리 등리림은 평륙 운하가 통항한 후 윈남 싱가포르 고객들이 평륙 운하를 통해 자원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더 순조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문 통과와 항구 출항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광서장족자치구 교통운수청 수운처 디어영응처장은 광서는 전국 최초로 강과 하천, 바다를 일체화한 지능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사는 광서 각 항로와 항구에 대기한 선박의 위치와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륙 운하가 통항한 후 새롭게 펼쳐진 수운 구도에 맞춰 수운 기초시설 건설을 다그치고 국내에서 최초로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지능항운 시범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평륙 운하를 견인력으로 하는 수운 복합 운송 체계를 구축해 북부만 국제 중추 항구의 역량을 전면 강화하고 운남을 연결하는 백색 수리 중추 통항 시설과 귀주를 연결하는 룡탄 승선기 등 공략 프로젝트를 다그쳐 철도, 도로, 수로가 효율적으로 연결된 서부류케 신통로를 보완할 것입니다.
1: 우리나라가 옥수수 밀집 재배 다수확 정밀 조절 기술을 보급 응용하면서 대면적 무당 수확고를 전면 제거하고 연간 알곡 풍작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하남성 신양시에 463만 모에 달하는 옥수수 밭은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위휘시 양대둔천의 알곡 재배농 임서우는 올해 200여 모에 달하는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옥수수 밭에는 전부 밀집 재배 다수와 정밀 조절 기술을 도입하여 무당 지난해보다 500그루나 많은 5,500그루씩 심었고 이로써 수확고가 10%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안위성 위휘시는 옥수수 밀집 재배 다수와 정밀 조절 기술을 널리 보급했습니다. 하남성 위휘시 농업기술보급봉사센터 류광량 소장은 밀집 재배 다수확 정밀 조절기를 통해 뚜렷한 증산 효과를 거두었다며 최근 몇 년간 옥수수 재배 밀도를 함량하게 높이고 4년간 평균 해마다 150그루씩 늘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옥수수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오량종 옥수수 선별 시험전에서는 기술자들이 현장 평가와 산량 예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위휘시 농업기술보급센터 농예사 희동화는 예비 품종 중 밀집 재배 유리한 품종을 골라 내년에 대면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옥수수 밀집 재배 다수확 정밀 조절 기술은 중국 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 리석원 연구팀이 개발하고 보급한 것입니다. 얼마 전 관련 기술은 신강 1위의 옥수수 시험전에서 현장 수확 검측을 진행했는데 전국 옥수수 고수확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관련 시험전의 무당 생산량은 1799.1kg, 기존 기록보다 135.85kg 높았습니다. 현재 농업농촌부 옥수수 무당 생산량 제거 프로젝트 전문가 지도팀 팀장인 리석원은 관련 기술을 보급한 면적은 루계로 2억 4천만 보, 보급한 성과 자치구는 이미 18개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리석원은 무당 생산량 제거 프로젝트는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재배 밀도가 올라가면서 무당 증산량이 168.1kg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보급 면적은 1억 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0: 가을 수확의 중요한 시기에 강우 날씨가 이어지면서 호복성 상양시 남장현의 벼재배 농가들은 난제에 봉착했습니다. 농경지 도우미팀은 수확 작업의 주력이자 지역 간 이동 작업 농기수들의 든든한 뒷심입니다. 특별기획 풍작의 소리 오늘은 벼수확 과정의 난제 공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호북성 상양시 남장현 청하관리구 뇌가항 지역사회의 논에서 기계굉음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수확기가 황금빛 논사회를 누비고 있는 가운데 재배농 호도군은 논둑에 서서 벼 입고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청화관리구의 한 재배 합작사 책임자인 왕영충은 고동이 다소 불편하지만 농경지 도우미로서 주변 재배 농가들의 든든한 뒷심이 되고 있습니다. 1987년 당시 17세인 왕영충은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나서서 돈을 모아 그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보충 수업을 해주고 이사를 찾아주며 약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10년간의 끈질긴 치료 끝에 왕영충은 끝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왕영충은 차규 공장을 차리고 농자재 가게를 열고 합작사를 조직하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영충은 고향 사람들의 농사와 식량 판매를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우 날씨가 이어지는 수확철, 왕영충의 중요한 업무는 타지역 농기계 조종사들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호북성 수주에서 온 농기계 조종사 담료와 범봉은 왕영충이 최근 사귄 외부 지원군입니다. 12년의 수확작업 경험을 갖고 있는 담료와 범봉은 남장현 정화관리구에 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타지역 농기계 조종사들을 확보하고 수확작업의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서 왕영충의 합작사는 애심쉼터로 변신하여 식사와 휴식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 기간 왕영충은 매일 20명 내지 30명에 달하는 농기계 조종사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합작사 건조작업장에서 건조설비 4대가 전속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강우 날씨 때문에 수확한 벼의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끼고 상하기 쉬웠습니다. 합작사 직원들은 교대 근무를 서며 매일 20만 근에 달하는 건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비 속에서 수확기와 건조기가 남장현의 들판을 누비고 있습니다. 왕영충처럼 많은 농경지 도우미들이 이런 날씨 속에서 논장과 창고 사이를 오가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한 해 풍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10월 3일에 펼쳐진 제20회 아시안게임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금메달 7매, 은메달 8매, 동메달 10매를 획득했습니다. 4일의 경기에 출전하는 중국 선수가 없기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중국 대표팀이 수확한 금메달은 총 169매, 은메달은 89매, 동메달은 83매입니다. 따라서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순위와 메달 순위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경유의 아시안게임 참가 사상 최고 성적을 창조했습니다. 남자 축구 동메달전에서 중국팀과 우즈베키스탄팀은 교정시간 내에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승부차기에 들어선 후 골키퍼 리호가 두 번이나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중국팀이 최종 6대5로 상대편을 꺾고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골프 단체전에서 중국팀이 본기 아시안게임의 166번째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경유의 아시안게임 참가 사상 금메달수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앞서 창조한 기록은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것이며 당시 금메달수는 165매입니다. 중국 여자팀도 여자 골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류현 선수가 4일간 경기를 치르면서 압력을 극복하고 최종 우승을 따냈습니다. 리듬체조 단체 종합 결승전이 나고야 종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팀이 결승전에서 실력을 안정적으로 발휘하면서 5볼 27.550점, 3후프 이권봉 27.750점, 총 55.300점으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자유식 레슬링 여자 57kg급 결승전에서 중국 홍가신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트 윈드서핑 경기에서 중국 리몽기 선수가 여자 수중익 원드서핑 우승을 차지하고 필혼즉 선수가 남자 수중익 원드서핑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신흥 트렌드 종목에서 중국 선수들이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곽박 선수가 일본 야유미 선수를 3대0으로 꺾고 여자 브레이크 댄스 종목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4일 저녁에 폐막하며 승마 경기장에서 마지막 금메달 2매가 탄생합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교통운수부와 공안부 교통관리국에 따르면 10월 3일 전사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연이수로 3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도로 이동량은 계속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연휴 기간 출행 열기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관광지 관광, 도시간 출행, 단거리 출행 등 수요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부문은 계속해 인기 관광 로선에 대한 수송력 투입을 누리고 있습니다.
1: 예멘 후티 무력에 따르면 예멘은 지난 24시간 동안

64에 달하는 공습과 미사일 습격을 받았고 중돌 발생 후 무려 1410차에 달하는 류사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전금아이였습니다.

오늘은 평륙 운하 전 구간 통항에 대한 외국 언론의 열띤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간의 건설을 거쳐 평륙 운하가 최근 전 구간 통항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세종국 창건 이래 국가 차원에서 통일 계획해 건설한 최초의 강과 바다를 아우르는 대운하입니다. 외국 언론은 공정 규모, 혁신 기술, 중대 이 등을 둘러싸고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越남 다낭신문은 국제 육해 무역 신통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평륙 운하는 화물, 투자, 국경 간 협력을 통해 중국과 아시안 간의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년 중국의 과일과 쌀, 커피, 수산물을 대량 수출하는 아시안 국가들에 있어 평륙 운하는 대규모 저비용 물류의 새로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카타르 반도 텔레비전넷은 평륙 운하의 통항을 계기로 중국과 아시안 간의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아시안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액은 4조 3,400억 원, 동기 대비 18.2% 증가했습니다. 내륙 수운과 서부 육해 신통로 등 교통망을 연결해주는 평륙 운하는 중국과 아시안 무역과 산업사슬 협력이 새로운 지탱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신문은 평륙 운하는 중국 내륙 지역과 해외 시장의 연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시안 간의 경제무역 교류를 더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메일 메라유 사이트는 평륙 운하의 경제적 영향은 운송 자체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안의 농산물, 대량의 상품, 완제품, 기술 수준을 갖춘 중간재가 중국 서부 시장에 깊숙이 파고들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지역은 이 신생 통로를 둘러싸고 세관 협조, 항구 연계, 복합 운송, 무역 서류 디지털화, 산업 협력 등 이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르완다 아프리카 중국 론단 사이트는 평륙 운하는 중국이 내륙 경제와 글로벌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리정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공사의 복잡성은 중국 공정 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며 이러한 기술은 대규모 실물 건설에 대한 중국의 조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건설 경험에서 개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륙 운하는 장기적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자금, 행정, 기술 자원을 종합 배치하는 중국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경제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적적인 기반 시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케냐 뉴스 사이트는 평륙 운하가 중국 서남 지역의 물류 구도를 바꾸고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운송 모델을 모색하는 기타 국가의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나다 국제방송은 미국 텍사스 농공대학 갤버스턴 캠퍼스의 해운관리학 폴 로드게리의 교수 말을 인용해 직접적 투자 회수는 결코 평륙 운하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며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지면 신규 투자, 신시장, 새로운 무역 관계와 같은 각종 령세 효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파냐 국가신문은 중국은 또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등지에서 여러 항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항 하천을 정비하고 화물 운송 비용을 낮추며 지방산업 발전을 이끌어 내륙 지역의 국제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평륙 운하 전구간 통항에 대한 외국 언론의 뜨거운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과 영국 간의 로봇 산업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대세와 직업 기능 인재 양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 지침이고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입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요강을 통해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개통적이며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0: 오늘 시간에는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모태똥 동지를 주요 대표사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존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해 장기간의 피오린 분투 끝에 신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중화민공화국을 창건하고 사회주의 기본 제도를 확립하여 중화민족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사회 변혁을 완수함으로써 현시대 중국의 모든 발전과 진보를 위한 근본적인 정치적 전제와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모색 과정에 비록 엄중한 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당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과정에 이룩한 창조적인 리론 성과와 거대한 업적은 새로운 역사식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는 데 소중한 경험과 리론 준비,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등소평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을 경제 건설에로 옮기고 개혁 개방을 실시할 때 대한 역사적 결책을 내렸다. 또한 사회주의의 본질을 깊이 있게 밝히고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기본 노선을 확립했으며 자기의 길을 걷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을 명확히 제기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한 데서 나서는 일련의 기본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했으며 21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세 단계에 걸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때 관한 발전 전략을 제정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개척했다. 강택민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외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세계 사회주의가 심각한 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목한 실현을 이겨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수호했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개혁 목표와 기본들을 확립해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공유제를 추출하여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 제도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추출하고 여러 가지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분배 제도를 확립했으며 전면적으로 개혁 개방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적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21세기로 성공적으로 밀고 나갔다. 허금도 동지를 주요 대표사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초유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행정에서 실천의 혁신, 리론의 혁신,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여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으며 민생을 적극 보장하고 개선해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당의 집권 능력 건설과 선진성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정세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견지하고 발전시켰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금형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역사적 좌표, 새로운 시대적 변화, 새로운 실천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법칙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심화하여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서의 일련의 중대한 리론 문제와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했다. 또한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략을 명확히 하고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전략적 배치를 내왔으며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괄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총체적 배치와 전략적 배치를 추진해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밀어줌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를 개척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45년에 걸친 개혁 개방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이룩한 것이고 신중국 창건 70여 년간의 지속적인 모색 속에서 이룩한 것이며 지난 100여 년간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한 실천 속에서 이룩한 것이고 근대 이후 중화민족이 쇠락에서 흥성에 이르는 180여 년의 역사적 행정 속에서 이룩한 것이며 세계 사회주의의 파란만장한 500여 년 발전 로동에서 이룩한 것이고 5천여 년에 걸친 중화문명의 전승과 발전 속에서 이룩한 것으로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제하며 영원히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당이 이민을 영도하여 진행한 사회주의 건설은 개혁개방 전과 개혁개방 후 도력사 시기로 나뉜다. 이는 서로 연계되면서도 크게 구별되는 두 시기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우리 당이 이민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한 실천적 모색이다. 개혁개방전의 실천적 모색은 개혁개방 후의 실천적 모색을 위해 조건을 마련해 주었고 개혁개방 후의 실천적 모색은 개혁개방전의 실천적 모색을 견제하고 개혁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개방 후의 역사 시기로 개혁개방전의 역사 시기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개혁개방전의 역사 시기로 개혁개방 후의 역사 시기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개혁개방 전후 두 역사 시기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며 더 주요하게는 하나의 정치 문제이다. 이 중대한 정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정치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올바른 당사관을 견제하고 대력사관을 수립하며 당의 역사 발전의 주제와 조선, 조류와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바 역사를 단절해서도 역사 허무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시종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의 성과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방향을 절대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기타 그 무슨 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시대적 조건에 따라 선명한 중국 특색이 보여되었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적 논리와 중국 사회 발전의 역사적 논리가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영국 간의 로봇 산업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중국 기업이 청결과 배송, 료식 등 부동한 용도의 로봇을 영국 시장에 도입함에 따라 중국에서 제조한 로봇 제품은 영국 기업과 소비자로 하여금 자동화 기술의 다장면 응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기업이 시장 수요에 접목하는 데 창구를 제공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로봇 제조, 시스템 통합, 훈련 등 면에서 중국이 축적한 경험과 영국의 서비스 우세, 자동화 수요는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 장면을 중심으로 공동 개발, 응용 검증, 현지화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은 양국 로봇 산업 협력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로봇 주간 행사에서 영국 싱크탱크인 벌집 인공지능 조직 회장 데이비드 로스는 중국이 로봇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앞선 로봇 기업이 제조와 배터리, 스마트 기술 등 면에 능력을 한 걸음씩 구축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것은 모두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부품을 제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국 로봇 기업은 이미 엄청난 로봇 훈련 경험을 축적하고 경험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을 중시하는 영국은 과학 연구 성과가 제조와 응용으로 전환하는 면에서 여전히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로봇 연구 면에서 영국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본토의 제조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선진 부품이 부족하고 산업 생태가 분산됐습니다. 백서는 부품 테스트, 프로토 개발, 공동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공급업체의 연결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로스는 중형 기업은 실험실 이외의 실제 장면에서 로봇을 공동 훈련하고 중국 제품과 영국 서비스 능력을 결합시켜 제품 사용과 신뢰 면에서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쌍방이 진실한 수요를 둘러싸고 공동 개발과 응용 검증을 전개하는 데 착안점을 제공해줬습니다. 영국 LEC 로봇 회사의 집행회장 잭 페리는 소매와 호텔 요식업이 현재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업종은 고용 원가가 높고 채용이 어려우며 인력 유동이 빠르기에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주요한 도전은 현지화 응용과 현지 서비스에서 온다고 표했습니다. 료식업 분야의 로봇 제품을 예로 들면 중국에서 생산한 음식 제품을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현지에 더 광범위한 수요에 적응해야 합니다. 양국 기업은 현재 로봇의 응용 장면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용 장면 확장 문제에서 페리는 로봇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 영향이 호텔과 료식 그리고 소매에 제한되지 않고 건축과 농업 등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시장 수요를 식별하고 수요에 따라 응용 장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스는 이료와 레저 오락, 청결 등 원가 압력이 비교적 크고 영국에서 인력이 딸리는 영역을 선호했습니다. 로스는 중국 로봇 기업과 진행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제조에서 처리 능력, 로봇의 대뇌까지 산업의 각 고리가 모두 재빨리 보완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로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특정 임무에 대한 전용 로봇이 큰 응용 공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황실국제사무연구소 고급연구원 제임스 킨치는 9월에 발표한 논평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여전히 이른바 채트 GPT의 시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인사들은 낯선 환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문자나 음성 지령을 접수한 후 80%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정의하면서 그 순간이 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대세와 직업 기능 인재 양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상해에서 열린 제48회 세계기능경기대회에서 68개 나라의 1,385명 선수가 64개 종목을 둘러싸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축조와 용접 등 전통적 기능 종목을 비롯해 드론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터 등 신종목은 디지털화와 지능화 배경에서 직업 기능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취재팀은 각국 대표와 선수들에게 인공지능의 계속 발전과 인력의 대체 여부를 우려하지 않는가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축조 분야의 독일 선수 다니엘 브레너는 아니다고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인간의 우세에 대해 브레너는 사람은 임기응변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공 도면이 잘못 표시되면 현장에서 기능공들이 경험에 따라 해결책을 신속하게 강구할 수 있지만 이런 면에서 인공지능은 부족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단마르크 출신인 축조 기능자 앤디 제이콥스는 부동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스는 단마르크에서 이미 로봇을 이용해 벽을 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벽돌과 모르타르와 기계 사이에 원활한 협조가 없고 설비가 멈춘 후 여전히 축조 일꾼이 뒷수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봇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로봇은

안정적이고 장시간 일할 수 있기에 효율 면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을 두고 독일 대표단 관변 측 대표 후베트 로머는 인간의 전문 기능은 이로 인해 의미를 잃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통해 인공지능을 리해하고 사용하고 통제해야만 기술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대표단 인솔자 매튜 발렛도 인공지능이 일부 사업을 접수할 수 있지만 신기술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기능을 갱신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며 인공지능은 모든 것을 인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단 인솔자 리미경은 교역과 관련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리미경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한국 학교와 대학의 과정 그리고 기능 경기 종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통적 기능 내용을 점차 조정하는 과정에 새로운 기능 종류와 방향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학교들이 새로운 기능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관련 업계에서 명확한 인재 수요가 나타날 때 이러한 변화도 점차 기능 경기 체계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올해 21세인 독일의 건강과 사회 돌봄 프로그램 선수 이자벨 기슈카는 3년 동안 간호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간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기슈카의 대답은 기술과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기슈카는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고 기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아서 간호업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노령화 등 현실적 변화의 직면에 간호봉사는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지속적이고 안정한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상술한 대답을 통해 우리는 같은 직업 기능이라지만 부동한 사업의 가치 구성이 같지 않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무의 핵심 문제가 정밀도를 높이고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타인의 수요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소통을 진행해야 하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신기술을 이런 직업에 도입하고 심지어 많은 구체적 조작을 개변할 수 있겠지만 직업의 가치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완성할 수 있는가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세계기능기구 회장 프랜시스 무한은 많은 업종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사람과 인공지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결합시키는 것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젊은이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프랜시스는 평생 공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네, 모기에게 물리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전파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충분한 양의 활성 바이러스, 혈액 속에 들어가는 경로, 그리고 충분한 생존 시간입니다. 네, 모기가 흡혈할 때 바이러스는 모기의 침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즉 모기가 다음 사람을 물 때 네, 이전 숙주의 피를 주사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는 모기 체내에서 복제어 번식을 완성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양이 살아서 있는 바이러스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네, 설령 모기가 방금 에이즈 환자의 피를 빨고 즉시 다른 사람을 물었다 해도 그 주둥이에 남은 혈액 속의 바이러스 수는 네, 감염에 필요한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조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오락체육대회 및 제8회 농민문화개설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문화 코너에서는 천금매골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감플러스 코너에서는 서툰 위로에도 기대고 싶다라는 글을 공유해드리며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드라마의 대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장백산천가를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운행이 원활하며 보장이 강력하고 청렴하고 효율적인 행정집법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여 집법 집행력과 공신력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행정처벌 등 분야의 행정재량권 기준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재량권 기준 제정과 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은 법률, 법규, 규칙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행정집법 행위를 규범화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재량권 기준은 구체적인 집법 척도와 기준입니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본 지역, 본 부문의 행정관리 실제와 결부하여 재량에 관련된 부동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법률, 법규, 규칙 중에 원칙적인 교정이나 일정한 신축성이 있는 집법 권한, 재량 범위 등 내용을 세분화하고 계량화하여 특정된 형식으로 사회에 공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법제 통일을 견지해야 하는 바 재량권 기준의 설정은 법률, 법규, 규칙과 관련된 행정집법 사항, 조건, 절차, 종류, 범위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행정 상대자와 리해 관계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법에 의해 보장해야 합니다. 공평성과 합리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행정 직권의 종류 및 행정 집법 행위의 사실, 성격, 정상, 법률적 요구와 본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확실히 필요하고 부합되어야 하며 사회의 공소량속과 대중의 합리적인 기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시종 고효율적이고 원활해야 하는 바 행정 재량권의 라명을 피면하고 집법 행위가 인민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적인 집법 행위로 이를 무마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영 주체와 인민 대중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층의 종합 집법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층의 집법은 행정 집법의 마지막 1km로서 수많은 인민 대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년간 기층의 종합 집법 체제 및 기재 개혁이 깊이 있게 추진돼 많은 지방에서 향진의 집법권을 부여하고 집법 역량을 기층에 두어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법사항이 기층에서 실행되기 어렵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현급, 향급 집법협력 기재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기층의 종합집법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집법의 기본 권리와 책임 목록, 권리와 책임 협력 목록을 제정하고 기층 관리에서 절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접수 가능한 행정집법 사항을 안정적으로 기층에 이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층에서 접수 불가능한 행정집법 사항은 상급 주관 부문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종합행정집법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하는 바 향진과 현급기능 부문의 행정집법 통일조달기재와 협력협조기재를 완비하고 보완하여 사업에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은 법률이 규정한 두 가지 중요한 징계 방식입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에는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됩니다. 첫째, 행정기관이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행정처벌을 실시하며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형사사법기관에 사건을 이송합니다. 둘째, 형사사법기관이 립건 수사하여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거나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나 행정처벌을 주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실천 과정에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이 존재하는 문제는 주로 사건이 있어도 이송하지 않거나 이송하기 어려우며 벌금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 제도를

0: 보완하려면 법률 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간의 연결관계를 명확히 하며 상응한 제도와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건 이송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집법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의 정보공유, 사건상황통보, 사건 이송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협력을 형성하며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법적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체제와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은 하급 행정기관의 행정집법 사업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내부 감독으로서 당과 국가 감독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행정집법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당장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행정집법 감독 사업 체제를 완비하고 현급 이상 정부는 법에 따라 소속 부문, 파출기구, 하급 정부의 행정집법 업무를 감독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사업 기재를 합리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바 정부의 행정집법 감독기구로서의 사법행정부문은 본급 정부를 대표하여 행정집법 감독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정부 부문은 본급 정부 사법행정부문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주관업종의 행정집법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 감독합니다. 행정집법 감독협력 기재를 구축해야 하는 바 행정집법 감독이 기타 각종 감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협조하도록 추진하고 정보소통, 단서이동, 결과공유 등 관련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제의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편리를 제공해주는 행정제의의 제도적 우위와 행정분쟁을 해소하는 데서 일으키는 주요 경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관리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여 정부의 운영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부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요효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보다 잘 결부시켜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 오락 체육 대회 및 제8회 농민 문화 개설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1: 9月28日, 龙井市 三河镇 第一届 群众 趣味 运动会 제8届 농민 문화祭 활동.
0: 9월 28일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 오락 체육 대회 및 제8회 농민 문화 개설 행사가 삼합 문화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삼합 변경 파출소 경찰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할군의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함께 경기를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 민주 团结力量 회救了新时代 边境警民一家亲的 和美画卷.
2: 本次活动以离乡荣运金秋颂盛世边关十六红为主题，立足三河镇边境特色、朝鲜族民俗特色，汇聚文艺展演、趣味竞技。
0: 연변 변경 관리지대 삼합 변경 파출소 서건희 지도원은 이번 행사는 배향기와 송이향기로 가을을 참여하고 성세 변방에서 성류알처럼 융합의 정을 꽃 피우자를 주제로 삼아 삼합진의 변방 특색과 조선족 민속 특색을 토대로 문예 공연, 오락 경기, 농특산물 전시 판매, 민속 추군, 문화 선전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졌다고 말했습니다.
2: 各村社群众志愿者助镇单位干部齐聚广场，共享金秋盛会，共叙邻里乡情。
0: 행사 현장에는 채색 깃발이 나부끼고 분위기가 뜨거웠으며 여러 마을 주민, 자원봉사자, 진 소속 단위 간부들이 광장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인 안전보장 근무와 달리 이번 행사에서 삼합변경파출소 경찰관들은 군중 속에 적극적으로 융합되고 경기선수, 이웃, 선전운으로 변신하여 오락체육대회를 즐겼습니다. 줄다리기, 눈 가리고 금호박 찾기, 개 이사시키기, 오락개주 등 협동 종목에서 경찰들은 마을 주민, 청년 자원 봉사자, 기층 간부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경기장에서 참가자들은 예편예편 없이 힘을 합쳐 소리 높이 응원했고 웃음소리가 끊기질 않았습니다. 오락 경쟁의 도전에 맞서 경찰과 대중들은 서로 돕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가볍고 즐거운 경기 속에서 교류를 증진하고 정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경찰관들은 주변 대중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군중의 목소리를 듣고 일상생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동시에 행사 분위기에 맞춰 알기 쉬운 말로 현장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민족 단결 정책, 변방 안전 지식, 일상 사기 예방 상식을 보급하여 법치 선전과 따뜻한 봉사를 오락 행사에 녹여내 정책 지식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고 따뜻한 봉사가 대중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구역, 민속 체크인 구역에서 경찰들은 상인들의 가판대를 돌보고 주민들이 질서있게 관람하고 체크인하도록 안내하며 화목하고 활기차며 질서있는 행사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3: 이번에 운동대회 아주 열렬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경찰 동지들이 우리와 같이 와서 비싸이도 하고 놉니다. 그리고 변방에 대한 지식도 선전하고 우리 로백스는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운동대하고 유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은 아주 의미 있습니다. 민경들이 다음은 포털을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유시도 놀고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평소시 할 이야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풀어준대. 그래 모두 여러분들이 마음이 한 마음 돼서 우리 민경도 같이 이번에 이 명절을 잘 지키세요.
0: 이번 가을 문화개설 행사는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성대한 잔치일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을 심화하고 경찰과 현지 주민들 간의 정을 깊게 하는 생생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삼합변경파출소는 기초관리에 힘쓰고 경민공동건설, 이웃 함께 즐기기 계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진심으로 민심을 얻고 실천으로 평안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을 힘써 피우고 변경 관할 구역의 장기적 안정을 수호하는 데 적극적인 힘을 기여해 왔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리랑 우리말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청금매골입니다. 일천천, 쇠금, 살매, 뼈골로 구성된 청금매골은 청금으로 말의 뼈를 사다라는 뜻으로 애써 인재를 물색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전국시대 제, 초, 진, 연, 한, 조, 유의 일곱 제후국을 전국치룡이라고 불렀는데 그중 연나라는 약소국으로 늘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312년 연나라 소왕은 즉위하고 난 후 부국 강병을 고민했습니다. 하루는 소왕이 모사 과괴를 불러물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연나라의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오 천하의 재주가 뛰어난 이들을 모두 연나라에 불러 재능을 펼치게 하고 싶은데 자네한테 뾰족한 수가 있다면 말해보게. 소왕의 무릎에 과괴는 한동안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소왕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천리마를 무척 좋아하던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금을 걸고 천리마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천리마를 구경조차 하지 못한 임금은 몹시 상심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충신이 천리마를 구해오겠다며 선뜻 나서자 감격한 임금이 그에게 청금을 주며 천리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신하는 임금의 성대한 환송을 받으며 도읍을 출발하여 천리마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천리마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애석하게도 이미 천리마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오른 신하는 500금을 주고 죽은 천리마의 뼈를 사갖고 돌아와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든가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던 소왕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뼈만 들고 나타나니 임금은 당황했겠지요. 임금은 크게 화를 내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0금을 주고 사온 천리마란 말이냐. 설사 천리마의 뼈라 하더라도 짐의 눈에는 고작 두냥의 값어치뿐이다. 짐이 갖고 싶은 것은 말의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천리마란 말이다. 이에 신하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천리마의 뼈는 무용지물이지만 거금을 들여 애써 구해온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리마에 대한 전하의 사랑을 천하에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하께서 천리마라면 그 뼈조차 500금을 주고 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니 이제 머지않아 사람들이 천리마를 끌고 나타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앉아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과연 신하의 말대로 천리마 세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임금께서 진정으로 뛰어난 인재를 구하시려 한다면 먼저 소인과계부터 들이십시오. 소인과 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도 뇌우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장당컨대 천하의 박학다식한 이들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소왕은 과계를 위한 궁전을 짓고 그를 스승으로 뇌우하며 극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괴가 궁궐에서 호사한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자 천하의 인재들이 앞다투어 연나라로 몰려왔습니다. 전국시대 모사로 명망높은 추영과 극신도 이때 연나라로 왔고 위나라 사신으로 연나라에 잠깐 머물렀던 아기도 소왕의 권고로 연나라에 남았습니다.

연소왕은 아기에게 악영, 상경 다음가는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훗날 아기가 동서라는 연나라 군대가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연나라는 점차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천금백골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애써 인재를 물색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서툰 위로에도 기대고 싶다. 그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에겐 축하할 일이 많지 않았지만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축하의 인사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그저 눈빛으로만 위로를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른스럽게 꼭 도움이 되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은 그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 보여주는 반응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다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따뜻한 눈빛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게 만약 위로받을 일이 있다면 말 잘하는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에게 위로받고 싶습니다. 네, 위로는 타인을 향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눠주는 감성 서비스인 셈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네, 공감 능력이란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능력입니다. 사람마다 공감 능력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닌 리오는 다른 이의 고통에도 통증을 너무 잘 느끼다 보니 삶이 피곤해지기가 쉽습니다. 위로의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말을 잘하지 못하니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고통을 너무나 공감하기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화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축하의 말도 잘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위로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1등으로 전화해 화려한 위로의 말을 전한 후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라며 슬쩍 전후 사정을 꼬치꼬치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 이야기를 했다가 네, 주변이 이상하게 소문이 나버려서 더 아픈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늘 내게 조언을 아끼지 않던 사람은 이번에 왜 그랬어? 이런 부분에서 실수한 거야.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봐라면서 충고했습니다. 네, 다 맞는 말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그래요 당신 참 잘났습니다 하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우리에겐 다른 사람에게 보호받고 싶은 욕구만큼이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껴져 저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만날 때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던 친구는 그저 넌 이 일을 이겨내고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긍정의 눈빛을 보냅니다. 네, 이런 따뜻한 위로가 호들갑스러운 걱정이나 뼈아픈 조언보다 마음에 더 힘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려는 이타적인 유전자와 경쟁을 통한 생존을 이끌어가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볼 때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만 네, 동시에 상대적 우월감을 얻는 심리를 함께 보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며 이타적 행복감도 채우고 그 친구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상대적 우월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그러진 않겠습니다. 네, 위로할 때 말로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배려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묵묵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짜 위로라고 생각됩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 관심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와 드라마의 주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첫 곡은 네, 삼국연의의 주제곡입니다. 네, 이 곡은 명나라 양신의 림강선 굴굴장강 동세수를 개편한 곡으로 94년판 삼국연의 주제곡이며 중국 영상음악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네, 양홍기의 네, 웅장하고 낮은 남중성은 역사의 긴 세월을 품은 장망함을 차분하게 노래합니다. 서두의 선율은 무겁고 안정적이며 경렬한 전쟁의 함성 대신 시간의 끝에서 군웅들이 패권을 다툼을 돌아봅니다. 이 가사 굴굴장강물은 동으로 흐르고 파도는 영웅들을 스쳐가네라는 왕조의 흥망과 영웅의 부침을 드러냅니다. 네, 시비와 성패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강사는 그대로인 채 세월만 흘러갑니다. 네, 곡은 단순한 이야기 서술을 넘어 역사와 인생에 대한 철학적 사색으로 승화됩니다. 선율은 고풍스럽고 웅장하며 민족 권연악이 장망한 고풍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음악이 울릴 때마다 삼국시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곡은 단순한 드라마 음악이 아닌 역사를 위한 장가이며 웅장한 노래 속에서 영웅의 소명을 잊고 중화 문명 특유의 역사 정세를 느끼게 합니다.

예,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패왕별이의 주제곡으로 선율은 구슬프고 애틋하며 가사는 사랑과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예, 리종선과 이미련의 두엣은 한쪽은 낮고 한쪽은 부드러워 애정이 얽힌 감정을 교차시킵니다. 이 곡은 겉으로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정자비와 단소루의 반평생 운명의 얽힘을 비춥니다. 극중 우희는 혜왕을 끝까지 지키지만 극 밖의 두 사람은 시대 거센 물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휩쓸립니다. 선율은 느리고 슬프며 격렬한 감정 토로 대신 세월이 지나고 쌓인 섭섭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영화의 핵심 내용과 완벽하게 어울리며 사랑, 집착, 아쉬움이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랑의 애가이자 한 세대 사람의 운명에 대한 탄식으로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청중의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을 움직입니다.

gangway of that steel tomb again, and on my street in July.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신더시 엔딩곡입니다. 네, 이 노래는 영화 신더시의 인간 성우판 엔딩곡으로 엔요 모리코네가 작곡했습니다. 음악은 부드럽고 내면적이며 은은한 섭섭함을 품고 있어 주인공 1900의 순수하고 고독한 영혼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곡은 큰 선율의 변화가 없고 가벼운 기타 선율을 바탕으로 인간의 목소리가 낙기의 읍소리하듯이 불러서 마치 바다 바람이 갑판을 스치는 듯합니다. 가사는 길을 잃은 소년의 외침을 이야기하며 1900이 평생 배에 머물고 육지로 발을 내딛는 것을 거부한 선택에 대응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육지의 골목들은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미지세계였습니다. 음악은 시적이며 바다, 배, 피아노가 그만의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곡은 조용하고 절제되어 억지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지만 자유와 귀속에 대한 깊은 사색을 품고 있습니다.

네, 이 익숙한 선율은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입니다.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 선율은 간결하고 오랫도록 잊혀지지 않으며 전쟁을 넘어 깊은 사랑의 정서가 흐릅니다. 네, 이 곡은 격동의 시대에 탄생했고 부드럽고 느린 선율은 영화 속 전쟁 속 사랑과 서로 어울립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가사는 사랑의 굳건함을 노래합니다. 전쟁이 휩쓸린 카사블랑카의 초점에서 이 곡은 빛과 일 사이의 재회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편곡 없이 소박한 선율 자체가 향수의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가이트를 넘어 전쟁 배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의와 개인의 사랑이 서로 당겨지며 음악은 이 아쉬운 사랑을 조용히 기록합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이 곡은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주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 지각 부분이 홍색 자원에 대한 보호와 이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홍색 문화 계승과 고향을 추진하면서 세로정의 강력한 정신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0: 연간 영화 흥행 수입이 300억 원을 돌파하고 영화 플러스 행사가 문화 소비 열기 상승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1: 해남 자유무역항이 전선 봉관 운영 이후 첫 국경절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0: 병력 운하가 개통 이후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1: 후티 무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를 습격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명 총석에는 홍색 자원은 험난하면서도 빛났던 우리 당의 분투 로정에 대한 입증이자 가장 귀중한 정신적 재보이므로 반드시 세심하게 살피고 진심으로 대하며 온 힘을 다해 잘 보호하고 관리하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홍색 자원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홍색 자원의 교양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한편 보호와 이용 과정에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이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홍색 혈맥을 이용하고

이어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새 로정에서 분발하는 강력한 정신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여러 지역의 홍색 관광지는 관광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하북성 평산의 서백파 기념관은 전면 승격을 거쳐 주제 전시 새 중국 시발점에 특별 전시 코너를 신설하고 전시 형식도 한층 더 혁신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막내딸과 함께 전시장을 찾은 관광객 장궁빈 씨는 혁명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승하여 후대들로 하여금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사 기념일과 국경절의 상례시 룡화 열사 릉원은 인민은 잊지 않으리라는 주제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혁명 열사의 후손, 제대 군인, 총소년 학생 등 각계 인사들이 합창과 상황, 연출, 낭송 등 방식으로 홍색 문예 작품을 선보여 영렬들을 깊이 조마하고 홍색 초심을 다졌습니다. 상례음악학원 관현학부 학생도사원은 선열들이 생명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정신은 반드시 따라 배워야 한다며 평화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역사를 명기하고 학습과 생활에서 이런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붉은색은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장 선명한 바탕색입니다. 습금명 종석에는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하고 혁명 전통 교육, 애국주의 교육, 청소년 사상 도덕 교육을 강화하여 전 사회가 역사를 통해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명 종석에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평화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친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기여를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로농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입니다. 사람들은 분분히 혁명 예터, 기념 장소를 찾는 홍색 관광을 통해 영웅을 추모하고 그들에게 경례를 드리며 위대한 장정 정신을 깨달았습니다. 광서 전주의 홍군 장정 상강 전역 기념관에서 사람들은 진귀한 문물, 오랜 사진과 전시를 통해 상강 전역의 배후에 숨은 눈물겨운 영웅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홍군 장정 상강 전역 기념관 조은량 관장은 상강 전역의 혁명 역사와 이야기를 깊이 있게 발굴하고 혁명 문물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전시 방식을 부단히 풍부히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상강 전역의 홍색 역사를 더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요해하도록 하는다고 표했습니다. 중앙 홍군의 가장 먼 장정 출발지인 복근성 영화는 장정 국가문화공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홍색 자원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 그리고 문화와 관광산업의 심층 융합을 통해 혁명 역사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현 관광발전센터 종수방 주임은 올 국경절 연휴 기간 홍색 관광지, 객가고향, 백조동 등 다원화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하고 장정 정신을 노래하고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자는 주제 음악 행사, 객가 뿌리 찾기 체험, 모형 문화유산 관광지 입성 등 일련의 특색 문화관광 행사를 조직하여 홍색 관광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홍색 자원을 통해 문화 관광을 촉진하고 문화 관광을 통해 농촌을 발전시키는 향촌 전명진흥의 본토 이야기가 홍색 오토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섬서성 감천은 길이가 65km인 장정 역사 보행도로 감천 구간을 알심들여 건설했습니다. 1935년 중앙 홍군의 감숙 입성 로선을 완전하게 복지한 이 보행도로는 분산된 혁명 예태를 하나로 이어주는 몰입식 체험으로 순환 노선을 구축했습니다. 감천현 문물보호센터 고강 주임은 혁명 문물에 대한 활성화 보호와 홍색 문화의 효과적 전승을 실현하는 동시에 연선의 농촌 문화 자원을 활성화하여 전역 관광의 질적 제고와 승격, 대중의 취업과 소득 증대,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한 홍색 기반을 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홍색 관광, 경정 관광지는 300곳, 전국에서 등록한 이동 불가 혁명 문물은 4만 2천여 곳, 그리고 이동 가능 혁명 문물은 150만 점을 초과했습니다. 15차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혁명 문물에 대한 보호와 이용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전개하고 종료한 혁명 옛

0: 옥토버스와 서장 혁명 문물 복원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곳곳에 홍색 대표 건물과 예타는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분발 진취하는 힘을 결집하는 정신적 터전이 될 것입니다. 국가문물국 여권 국장은 보호를 선차적 위치에 두고 통합계획, 집중식 보호, 전체적 전시, 협력 혁신을 심화하고 혁명문물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권역 건설의 새로운 진전과 성과로 신시대 혁명문물 사업이 새로운 역할을 하고 새로운 기상을 보이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2026년 국경절 영화 흥행 수입이 3일 만에 5억 원을 돌파하고 연간 흥행 수입은 3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각지에서는 다양한 영화 플러스 활동을 선보이며 관람 유동 인구를 소비 증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영화국이 추진하는 영화경제촉진회의에 힘입어 올들어 영화 따라 여행하기, 맛집 탐방, 무형 문화유산 감상, 거리 나들기, 스포츠 즐기기 등 영화 플러스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동성 청도시는 세계 영화의 도시라는 문화적 자산과 해변 관광 자원을 활용해 청도 영화호 주제 지하철, 영화 따라 청도 여행 4개 주제 로선, 해변 영화 상영 시즌, 영화 축제 등을 선보이며 영화 플러스 외식, 야간 관광, 건강 요양, 문화 창의품 등을 다 분야를 아우르는 소비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행사 직원 주효하 씨는 청도 크루즈 모항, 연화도 공원, 팔달협의 서릉협로, 동방영화도시 등 영화에 등장했던 장소들을 여행 코스로 포함시키는데 일주일 만에 코스가 거의 매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관람 보조금 활동도 펼쳐 평균 영화 관람료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상영 횟수와 관람 인원 모두 역대 동기 대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절강성 가흥에서는 가족 관람 특별전, 저녁 황금시대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구와 함께 극장을 찾고 있습니다. 가흥의 한 영화관은 절비의 롱구 경기를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하고 티켓 부분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관계자 원초주 씨는 성 전체가 동시에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하며 영화 소비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국경절 기간 영화 3편 이상을 관람하면 본인의 구매 기록과 영화 티켓으로 무료 영화 티켓 한 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 길안에서는 영화 티켓 부분이 야간 소비의 통행증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일 영화 티켓 부분을 지참하고 참여 매장을 방문하면 지역 특색 간식을 무료로 교환하거나 전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시민은 예전에는 영화를 보면 바로 집에 갔는데 이제는 작은 티켓 하나로 야식과 여가 경험까지 이어지니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위성 안경시에서는 공연 티켓으로 영화 티켓 교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공연 티켓 부분에 8원을 더하면 시내 14개 영화관에서 영화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 장면을 관광지까지 확장해 티켓 한 장에 더 많은 려누 문화 경험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안경시 당위원회 선전부 리현문 씨는 대중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더 편리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극장과 영화관을 찾게 하는 것이 이번 활동의 취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문화 소비 장면을 연결해 문화 소비 활력을 한층 더 자극할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영화 플러스 활동이 스크린의 유동 인구를 오프라인 소비 증가로 전환하고 영화 산업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올 들어 영화 전 산업 사슬 생산액은 이미 4,7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0: 해남 자유무역항이 전선 본관 운영 시행 이후 첫 국경절을 맞이했습니다. 각 대형 면세점은 특색 주제 활동과 할인 행사를 선보이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불러모아 연휴 소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섬 전체 면세점이 연휴 소비 기회를 잘 포착하여 면세 소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해구 국제면세 쇼핑몰은 월하 번화, 동방 낭만을 주제로 몰입형 동양 미학 인기 촬영지를 조성했습니다. 해구 1월 광장 해남성 발전 주식 통제 요한회사 글로벌 정품 면세 백화점은 온 나라가 함께 국경절 경축 성세 화탄을 주제로 명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원 가남 씨는 이번 국경절 연휴에 백화점은 상품 준비에 많은 공을 들였다며 향수, 화장품, 스킨케어류는 평소보다 35% 이상 추가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경절 기간에는 향수 주류 체험형 임시 매장도 대거 문을 열었고 판촉 행사로 향수 명품 한 개에 15% 할인, 두 개에는 25%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연휴 이틀 사이 해남 각 2섬 면세점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고 리섬 면세 소비 활력은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관광객 장문정 씨는 항주에서 해남으로 여행을 왔다며 이번에는 관광객 화장품을 장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남에는 면세 정책에서 화장품을 실제 매장 정가보다 20-30%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실속이 있습니다. 해구 세관 통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일까지 해남 리섬 면세 구매 금액은 2025년 동기 대비 12.56% 더 많은 2억 2,500만 원에 달하고 인원수는 13.93% 성장한 3만 9천 명, 구매 건수는 8.99% 증가한 17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강과 바다로 통하는 세계적 공정인 평륙 운하가 문화관광 명소로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운하에서 운영하는 유람선을 탄 관광객들은 강변 경치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특별기획, 조국의 보고, 오늘은 평륙 운하가 가져다준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넓고 평탄한 운항 항로를 부드럽게 감싸느며 평륙 운하 마도 관문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9월 16일 평륙 운하가 준공과 통화를 실현하면서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평륙 운하 흠주 수상 종합서비스 구역은 관광객들로 붐비었습니다. 평륙 운하 그룹 광서 평륙 운하 문화관광발전요한회사 당지부석이며 리사장인 장계는 관광 고봉기 대비해 수상 관광 코스 4개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회사는 유람선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행을 보상하고 여객 정거장과 유람선의 시설과 장비를 부단히 보완하는 한편 예매와 자문 통로를 개통해 관광객들의 관광 체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륙 운하가 통항을 실현한 후 서남지역 화물은 이 운하를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으며 로정을 기존 경로보다 560km 이상 단축하고 종합물류 비용을 18% 내지 30% 낮추어 매년 절감하는 운송비용이 5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남영의 한 신소재 유한회사 판매서비스부 경리 등리림은 평륙 운하가 통항한 후 越남, 싱가포르 고객들이 평륙 운하를 통해 자원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더 순조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문 통과와 항구 출항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광서장족자치구 교통운수청 수온처 려영응처장은 광서는 전국 최초로 강과 하천 바다를 일체화한 지능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광서 각 항로와 항구에 대기한 선박의 위치와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륙 운하가 통항한 후 새롭게 펼쳐진 수운 구도에 맞춰 수운 기초시설 건설을 다그치고 국내에서 최초로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지능항운 시범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평륙 운하를 견인력으로 하는 수운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해 북부만 국제중추항구의 역량을 전면 강화하고 운남을 연결하는 백색 수리중추통항시설과 귀주를 연결하는 룡탄승선기 등 공략 프로젝트를 다그쳐 철도, 도로, 수로가 효율적으로 연결된 서부6개 신통로를 보완할 것입니다.
0: 우리나라가 옥수수 밀집체배 다수확 정밀조절 기술을 보급 응용하면서 대면적 무당수확고를 전면 제거하고 연간 알곡 풍작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하남성 신양시에 463만 모에 달하는 옥수수 밭은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위휘시 양대툰천의 알곡재배농 임서우는

0: 올해 200여무에 달하는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옥수수 밭에는 전부 밀집 재배 다수와 정밀 조절 기술을 도입하여 무당 지난해보다 500그루나 많은 5,500그루씩 심었고 이로써 수확고가 10%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안위성 위기신은 옥수수 밀집 재배 다수학 정밀 조절 기술을 널리 보급했습니다. 하남성 위휘시 농업기술보급봉사센터 류광량 소장은 밀집 재배 다수학 정밀 조절기를 통해 뚜렷한 증산 효과를 거두었다며 최근 몇 년간 옥수수 재배 밀도를 함량하게 높이고 4년간 평균 해마다 150그루씩 늘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옥수수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우량종 옥수수 선별 시험전에서는 기술자들이 현장 평가와 산량 예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위휘시 농업기술보급센터 농예사 희동화는 예비 품종 중 밀집 재배에 유리한 품종을 골라 내년에 대면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옥수수 밀집 재배 다수학 정밀 조절 기술은 중국 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 리석원 연구팀이 개발하고 보급한 것입니다. 얼마 전 관련 기술은 신강 1위의 옥수수 시험전에서 현장 수확 검측을 진행했는데 전국 옥수수 고수확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관련 시험전의 무당 생산량은 1799.1kg, 기존 기록보다 135.85kg 높았습니다. 현재 농업농촌부 옥수수 무당 생산량 제고 프로젝트 전문가 지도팀 팀장인 리석원은 관련 기술을 보급한 면적은 누계로 2억 4천만 보, 보급한 성과 자치구는 이미 18개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리석원은 무당 생산량 제고 프로젝트는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재배 밀도가 올라가면서 무당 증산량이 168.1kg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보급 면적은 1억 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가을 수확의 중요한 시기에 강우 날씨가 이어지면서 호북성 상양시 남장현의 벼재배 농가들은 난제에 봉착했습니다. 농경지 도우미팀은 수확 작업의 주력이자 지역 간 이동 작업 농기수들의 든든한 뒷심입니다. 특별기획 풍작의 소리 오늘은 벼수확 과정의 난제 공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호북성 상양시 남장현 청하관리구 뇌가항 지역사회논에서 기계굉음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수확기가 황금빛 논사회를 누비고 있는 가운데 재배농 호도군은 논둑에 서서 벼 입고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청화관리구의 한 재배 합작사 책임자인 왕영충은 거동이 다소 불편하지만 농경지 도우미로서 주변 재배 농가들의 든든한 뒷심이 되고 있습니다. 1987년 당시 17세인 왕영충은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나서서 돈을 모아 그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보충 수업을 해주고 이사를 찾아주며 약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10년간의 끈질긴 치료 끝에 왕영충은 끝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집 한 개를 짚은 채 왕영충은 차규 공장을 차리고 농자재 가게를 열고 합작사를 조직하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영충은 고향 사람들의 농사와 식량 판매를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우 날씨가 이어지는 수확철 왕영충의 중요한 업무는 타지역 농기계 조종사들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호북성 수주에서 온 농기계 조종사 담료와 범봉은 왕영충이 최근 사귄 외부 지원군입니다. 12년의 수확 작업 경험을 갖고 있는 담료와 범봉은 남장현 청화관리구에 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타지역 농기계 조종사들을 확보하고 수확 작업의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서 왕영충의 합작사는 애심쉼터로 변신하여 식사와 휴식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 기간 왕영충은 매일 20명 내지 30명에 달하는 농기계 조종사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합작사 건조 작업장에서 건조 설비 4대가 전속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강우 날씨 때문에 수확한 벼의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끼고 상하기 쉬웠습니다. 합작사 직원들은 교대 근무를 서며 매일 20만 근에 달하는 건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비 속에서 수확기와 건조기가 남장현의 들판을 누비고 있습니다. 왕영충처럼 많은 농경지 도우미들이 이런 날씨 속에서 논정

0: 사과 창고사를 오가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한해 풍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10월 3일에 펼쳐진 제20회 아시안게임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금메달 7매, 은메달 8매, 동메달 10매를 획득했습니다. 4일의 경기에 출전하는 중국 선수가 없기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중국 대표팀이 수확한 금메달은 총 169매, 은메달은 89매, 동메달은 83매입니다. 따라서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순위와 메달 순위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경례 아시안게임 참가 사상 최고 성적을 창조했습니다. 남자 축구 동메달전에서 중국팀과 우즈베키스탄팀은 교정 시간 내에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승부차기에 들어선 후 골키퍼 리호가 두 번이나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중국팀이 최종 6대5로 상대편을 꺾고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골프 단체전에서 중국팀이 본기 아시안게임의 166번째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경례 아시안게임 참가 사상 금메달수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앞서 창조한 기록은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것이며 당시 금메달수는 165매입니다. 중국 여자팀도 여자 골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류현 선수가 4일간 경기를 치르면서 압력을 극복하고 최종 우승을 따냈습니다. 리듬체조 단체 종합 결승전이 나고야 종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팀이 결승전에서 실력을 안정적으로 발휘하면서 5볼 27.550점, 3후프 이권봉 27.750점, 총 55.300점으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자유식 레슬링 여자 57kg급 결승전에서 중국 홍가신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트 윈드서핑 경기에서 중국 리몽기 선수가 여자 수중익 원드서핑 우승을 차지하고 필혼즉 선수가 남자 수중익 원드서핑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신흥 트렌드 종목에서 중국 선수들이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곽박 선수가 일본 야유미 선수를 3대0으로 꺾고 여자 브레이크 댄스 종목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4일 저녁에 폐막하며 승마 경기장에서 마지막 금메달 2매가 탄생합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교통운수부와 공안부 교통관리국에 따르면 10월 3일 전사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연일수로 3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도로 이동량은 계속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연휴 기간 출행 열기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관광지 관광, 도시간 출행, 단거리 출행 등 수요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부문은 계속해 인기 관광 로선에 대한 수송력 투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1: 예멘 후티 무력에 따르면 예멘은 지난 24시간 동안 64에 달하는 공습과 미사일 습격을 받았고 충돌 발생 후 무려 1410차에 달하는 류사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정금아였습니다.

오늘은 평륙 운하 전 구간 통항에 대한 외국 언론의 열띤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간의 건설을 거쳐 평륙 운하가 최근 전 구간 통항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세종국 창건 이래 국가 차원에서 통일 계획해 건설한 최초의 강과 바다를 아우르는 대운하입니다. 외국 언론은 공정 규모, 혁신 기술, 중대 이 등을 둘러싸고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越남 다낭신문은 국제 육해 무역 신통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평륙 운하는 화물, 투자, 국경 간 협력을 통해 중국과 아시안 간의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년 중국의 과일과 쌀, 커피, 수산물을 대량 수출하는 아시안 국가들에 있어 평륙 운하는 대규모 저비용 물류의 새로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카타르 반도 텔레비전 넷은 평륙 운하의 통항을 계기로 중국과 아시안 간의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아시안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액은 4조 3,400억 원, 동기 대비 18.2% 증가했습니다. 내륙 수은과 서부 육해 신통로 등 교통망을 연결해주는 평륙 운하는 중국과 아시안 무역과 산업사슬 협력이 새로운 지탱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신문은 평륙 운하는 중국 내륙 지역과 해외 시장의 연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시안 간의 경제무역 교류를 더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메일 메라유 사이트는 평륙 운하의 경제적 영향은 운송 자체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안의 농산물, 대량의 상품, 완제품, 기술 수준을 갖춘 중간재가 중국 서부 시장에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지역은 이 신생 통로를 둘러싸고 세관 협조, 항구 연계, 복합 운송, 무역 서류 디지털화, 산업 협력 등 이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르완다 아프리카 중국 론단 사이트는 평륙 운하는 중국이 내륙 경제와 글로벌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리정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공사의 복잡성은 중국 공정 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며 이러한 기술은 대규모 실물 건설에 대한 중국의 조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건설 경험에서 개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륙 운하는 장기적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자금, 행정, 기술 자원을 종합 배치하는 중국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경제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적적인 기반 시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케냐 뉴스 사이트는 평륙 운하가 중국 서남 지역의 물류 구도를 바꾸고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운송 모델을 모색하는 기타 국가의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나다 국제 방송은 미국 텍사스 농공대학 갤버스턴 캠퍼스의 해운 관리학 폴 로드게리의 교수 말을 인용해 직접적 투자 회수는 결코 평륙 운하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며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지면 신규 투자, 신시장, 새로운 무역 관계와 같은 각종 령세 효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파냐 국가신문은 중국은 또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등지에서 여러 항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항 하천을 정비하고 화물 운송 비용을 낮추며 지방산업 발전을 이끌어 내륙 지역의 국제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평륙 운하 전구간 통항에 대한 외국 언론의 뜨거운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과 영국 간의 로봇 산업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대세와 직업 기능 인재 양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 지침이고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입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요강을 통해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개통적이며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0: 오늘 시간에는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모태똥 동지를 주요 대표사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존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해 장기간의 피오린 분투 끝에 신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중화민공화국을 창건하고 사회주의 기본 제도를 확립하여 중화민족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사회 변혁을 완수함으로써 현시대 중국의 모든 발전과 진보를 위한 근본적인 정치적 전제와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모색 과정에 비록 엄중한 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당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과정에 이룩한 창조적인 리론 성과와 거대한 업적은 새로운 역사식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는 데 소중한 경험과 리론 준비,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등소평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을 경제 건설에로 옮기고 개혁 개방을 실시할 때 대한 역사적 결책을 내렸다. 또한 사회주의의 본질을 깊이 있게 밝히고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기본 노선을 확립했으며 자기의 길을 걷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을 명확히 제기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한 데서 나서는 일련의 기본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했으며 21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세 단계에 걸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때 관한 발전 전략을 제정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개척했다. 강택민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외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세계 사회주의가 심각한 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목한 시련을 이겨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수호했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개혁 목표와 기본들을 확립해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공유제를 추출하여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 제도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추출하고 여러 가지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분배 제도를 확립했으며 전면적으로 개혁 개방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적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21세기로 성공적으로 밀고 나갔다. 허금도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초유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행정에서 실천의 혁신, 리론의 혁신,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여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으며 민생을 적극 보장하고 개선해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당의 집권 능력 건설과 선진성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정세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견지하고 발전시켰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금형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역사적 좌표, 새로운 시대적 변화, 새로운 실천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법칙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심화하여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서의 일련의 중대한 리론 문제와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했다. 또한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략을 명확히 하고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전략적 배치를 내왔으며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람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총체적 배치와 전략적 배치를 추진해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밀어줌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를 개척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45년에 걸친 개혁 개방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이룩한 것이고 신중국 창건 70여 년간의 지속적인 모색 속에서 이룩한 것이며 지난 100여 년간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한 실천 속에서 이룩한 것이고 근대 이후 중화민족이 쇠락에서 흥성에 이르는 180여 년의 역사적 행정 속에서 이룩한 것이며 세계 사회주의의 파란만장한 500여 년 발전 로동에서 이룩한 것이고 5천여 년에 걸친 중화문명의 전승과 발전 속에서 이룩한 것으로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제하며 영원히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당이 이민을 영도하여 진행한 사회주의 건설은 개혁개방 전과 개혁개방 후 도력사 시기로 나뉜다. 이는 서로 연계되면서도 크게 구별되는 두 시기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우리 당이 이민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한 실천적 모색이다. 개혁개방전의 실천적 모색은 개혁개방 후의 실천적 모색을 위해 조건을 마련해 주었고 개혁개방 후의 실천적 모색은 개혁개방전의 실천적 모색을 견제하고 개혁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개방 후의 역사 시기로 개혁개방전의 역사 시기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개혁개방전의 역사 시기로 개혁개방 후의 역사 시기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개혁개방 전후 두 역사 시기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며 더 주요하게는 하나의 정치 문제이다. 이 중대한 정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정치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올바른 당사관을 견제하고 대력사관을 수립하며 당의 역사 발전의 주제와 조선, 조류와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바 역사를 단절해서도 역사 허무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시종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의 성과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방향을 절대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기타 그 무슨 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시대적 조건에 따라 선명한 중국 특색이 보여되었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적 논리와 중국 사회 발전의 역사적 논리가 변증법적 동의를 이루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영국 간의 로봇 산업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중국 기업이 청결과 배송, 료식 등 부동한 용도의 로봇을 영국 시장에 도입함에 따라 중국에서 제조한 로봇 제품은 영국 기업과 소비자로 하여금 자동화 기술의 다장면 응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기업이 시장 수요에 접목하는 데 창구를 제공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로봇 제조, 시스템 통합, 훈련 등 면에서 중국이 축적한 경험과 영국의 서비스 우세, 자동화 수요는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 장면을 중심으로 공동 개발, 응용 검증, 현지화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은 양국 로봇 산업 협력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로봇 주간 행사에서 영국 싱크탱크인 벌집 인공지능 조직 회장 데이비드 로스는 중국이 로봇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앞선 로봇 기업이 제조와 배터리, 스마트 기술 등 면에 능력을 한 걸음씩 구축했기 때문이며 이란 것은 모두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부품을 제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국 로봇 기업은 이미 엄청난 로봇 훈련 경험을 축적하고 경험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을 중시하는 영국은 과학 연구 성과가 제조와 응용으로 전환하는 면에서 여전히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로봇 연구 면에서 영국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본토의 제조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선진 부품이 부족하고 산업 생태가 분산됐습니다. 백서는 부품 테스트, 프로토 개발, 공동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공급업체의 연결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로스는 중형 기업은 실험실 이외의 실제 장면에서 로봇을 공동 훈련하고 중국 제품과 영국 서비스 능력을 결합시켜 제품 사용과 신뢰 면에서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쌍방이 진실한 수요를 둘러싸고 공동 개발과 응용 검증을 전개하는 데 착안점을 제공해줬습니다. 영국 LEC 로봇 회사의 집행회장 잭 페리는 소매와 호텔 요식업이 현재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업종은 고용 원가가 높고 채용이 어려우며 인력 유동이 빠르기에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효율을 높이며 고용 원가를 낮추려면 로봇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생명과학 등 분야도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항 과정에서 중국의 로봇 기업은 한면으로 현지 파트너와 손잡고 관련 수요를 실제 응용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다른 한면으로 현지화 문턱도 넘어서야 합니다. 이미 료식업 분야의 로봇 제품을 영국 시장에 도입한 심수시 모 과학기술위원회사 연합 창시자 관천우는 중국의 고부가가치 제품이 해외로 나아가는 것은 발전 추세며 주요한 도전은 현지화 응용과 현지 서비스에서 온다고 표했습니다. 료식업 분야의 로봇 제품을 예로 들면 중국에서 생산한 음식 제품을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현지에 더 광범위한 수요에 적응해야 합니다. 양국 기업은 현재 로봇의 응용 장면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용 장면 확장 문제에서 페리는 로봇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 영향이 호텔과 료식 그리고 소매에 제한되지 않고 건축과 농업 등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황실국제사무연구소 고급연구원 제임스 킨치는 9월에 발표한 논평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여전히 이른바 ChatGPT의 시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인사들은 낯선 환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문자나 음성 지령을 접수한 후 80%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정의하면서 그 순간이 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0: 수 있습니다.
1: 실내의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대세와 직업 기능 인재 양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상해에서 열린 제48회 세계기능경기대회에서 68개 나라의 1,385명 선수가 64개 종목을 둘러싸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축조와 용접 등 전통적 기능 종목을 비롯해 드론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터 등 신종목은 디지털화와 지능화 배경에서 직업 기능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취재팀은 각국 대표와 선수들에게 인공지능의 계속 발전과 인력의 대체 여부를 우려하지 않는가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축조 분야의 독일 선수 다니엘 브레너는 아니다고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인간의 우세에 대해 브레너는 사람은 임기응변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공 도면이 잘못 표시되면 현장에서 기능공들이 경험에 따라 해결책을 신속하게 강구할 수 있지만 이런 면에서 인공지능은 부족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단마르크 출신인 축조기능자 앤디 제이콥스는 부동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스는 단마르크에서 이미 로봇을 이용해 벽을 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벽돌과 모르타르와 기계 사이에 원활한 협조가 없고 설비가 멈춘 후 여전히 축조 일꾼이 뒷수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봇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로봇은 안정적이고 장시간 일할 수 있기에 효율 면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일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두고 독일 대표단 관변 측 대표 후베트 로머는 인간의 전문 기능은 이로 인해 의미를 잃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통해 인공지능을 리해하고 사용하고 통제해야만 기술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대표단 인솔자 매튜 발렛도 인공지능이 일부 사업을 접수할 수 있지만 신기술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기능을 갱신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며 인공지능은 모든 것을 인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단 인솔자 리미경은 교육과 관련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리미경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한국 학교와 대학의 과정 그리고 기능 경기 종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통적 기능 내용을 점차 조정하는 과정에 새로운 기능 종류와 방향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학교들이 새로운 기능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관련 업계에서 명확한 인재 수요가 나타날 때 이러한 변화도 점차 기능 경기 체계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올해 21세인 독일의 건강과 사회 돌봄 프로그램 선수 이자벨 기슈카는 3년 동안 간호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간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기슈카의 대답은 기술과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기슈카는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고 기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아서 간호업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노령화 등 현실적 변화에 직면해 간호봉사는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지속적이고 안정한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상술한 대답을 통해 우리는 같은 직업 기능이라지만 부동한 사업의 가치 구성이 같지 않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무의 핵심 문제가 정밀도를 높이고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타인의 수요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소통을 진행해야 하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신기술을 이런 직업에 도입하고 심지어 많은 구체적 조작을 개변할 수 있겠지만 직업의 가치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완성할 수 있는가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세계기능기구 회장 프랜시스 무한은 많은 업종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사람과 인공지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결합시키는 것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젊은이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프랜시스는 평생 공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네, 모기에게 물리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전파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충분한 양의 활성 바이러스, 혈액 속에 들어가는 경로, 그리고 충분한 생존 시간입니다. 네, 모기가 흡혈할 때 바이러스는 모기의 침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즉 모기가 다음 사람을 물 때 네, 이전 숙주의 피를 주사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는 모기 체내에서 복제어 번식을 완성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양이 살아서 있는 바이러스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네, 설령 모기가 방금 에이즈 환자의 피를 빨고 즉시 다른 사람을 물었다 해도 그 주둥이에 남은 혈액 속의 바이러스 수는 네, 감염에 필요한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연변조선족 자치조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오락체육대회 및 제8회 농민문화기설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문화 코너에서는 천금매골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감플러스 코너에서는 서툰 위로에도 기대고 싶다라는 글을 공유해드리며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드라마의 대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장백산천가를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운행이 원활하며 보장이 강력하고 정렴하고 효율적인 행정집법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여 집법집행력과 공신력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행정처벌 등 분야의 행정재량권 기준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재량권 기준 제정과 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은 법률, 법규, 규칙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행정집법 행위를 규범화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재량권 기준은 구체적인 집법 척도와 기준입니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본지역, 본부문의 행정관리 실제와 결부하여 재량에 관련된 부동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법률, 법규, 규칙 중에 원칙적인 교정이나 일정한 신축성이 있는 집법 권한, 재량 범위 등 내용을 세분화하고 계량화하여 특정된 형식으로 사회에 공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법제 통일을 견지해야 하는 바 재량권 기준의 설정은 법률, 법규, 규칙과 관련된 행정집법 사항, 조건, 절차,

0: 료 범위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행정 상대자와 리해 관계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법에 의해 보장해야 합니다. 공평성과 합리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행정 직권의 종류 및 행정 집법 행위의 사실, 성격, 정상, 법률적 요구와 본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확실히 필요하고 부합되어야 하며 사회의 공소량속과 대중의 합리적인 기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시종, 고효율적이고 원활해야 하는 바, 행정 재량권의 남용을 피면하고 집법 행위가 인민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적인 집법 행위로 이를 무마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영 주체와 인민 대중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층의 종합 집법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층의 집법은 행정 집법의 마지막 1km로서 수많은 인민 대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연간 기층의 종합 집법 체제 및 기재 개혁이 깊이 있게 추진돼 많은 지방에서 향진의 집법권을 부여하고 집법 용량을 기층에 두어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법사항이 기층에서 실행되기 어렵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현급, 향급 집법협력 기재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기층의 종합집법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집법의 기본 권리와 책임 목록, 권리와 책임 협력 목록을 제정하고 기층 관리에서 절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접수 가능한 행정 집법 사항을 안정적으로 기층이 이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층에서 접수 불가능한 행정 집법 사항은 상급 주관 부문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종합 행정 집법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하는 바 향진과 현급 기능 부문의 행정 집법 통일 조달 기재와 협력 협조 기재를 완비하고 보완하여 사회에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은 법률이 규정한 두 가지 중요한 징계 방식입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에는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됩니다. 첫째, 행정기관이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행정처벌을 실시하며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형사사법기관에 사건을 이송합니다. 둘째, 형사사법기관이 립건 수사하여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거나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나 행정처벌을 주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실천 과정에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이 존재하는 문제는 주로 사건이 있어도 이송하지 않거나 이송하기 어려우며 벌금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 제도를 보완하려면 법률 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간의 연결 관계를 명확히 하며 상응한 제도와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건 이송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집법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의 정보공유, 사건 상황 통보, 사건 이송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협력을 형성하며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법적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체제와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은 하급 행정기관의 행정집법 사업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내부 감독으로서 당과 국가 감독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행정집법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당장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행정집법 감독 사업 체제를 완비하고 현급 이상 정부는 법에 따라 소속 부문, 파출기구, 하급 정부의 행정집법 업무를 감독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사업 기재를 합리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바, 정부의 행정집법 감독기구로서의 사법행정부문은 본급 정부를 대표하여 행정집법 감독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정부 부문은 본급 정부 사법행정부문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주관업종의 행정집법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 감독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협력 기제를 구축해야 하는 바 행정집법 감독이 기타 각종 감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협조하도록 추진하고 정보 소통, 단서 이동, 결과 공유 등 관련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 제2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편리를 제공해주는 행정제의 제도적 우위와 행정 분쟁을 해소하는 데서 일으키는 주요 경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관리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여 정부의 운영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부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요효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보다 잘 결부시켜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 오락 체육 대회 및 제8회 농민 문화 개설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1: 9月28日, 龙井市 삼합진 第一届 群众 취회 운동회 제8회 농민 문화 개설 활동.
0: 9월 28일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 오락 체육 대회 및 제8회 농민 문화 개설 행사가 삼합 문화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삼합 변경 파출소 경찰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할군의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함께 경기를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 凝聚团结力量，绘就了新时代边境警民一家亲的和美画卷。
2: 本次活动以黎乡荣运金秋颂、盛世边关十六红为主题，立足三河镇边境特色、朝鲜族民俗特色，汇聚文艺展演、趣味竞技。
0: 연변 변경 관리지대 삼합 변경 파출소 서건희 지도원은 이번 행사는 배향기와 송이향기로 가을을 참여하고 성세 변방에서 성류알처럼 융합의 정을 꽃 피우자를 주제로 삼아 삼합진의 변방 특색과 조선족 민속 특색을 토대로 문예 공연, 오락 경기, 농특산물 전시 판매, 민속 추군, 문화 선전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졌다고 말했습니다.
2: 各村社群众、志愿者、助阵单位干部齐聚广场，共享金秋盛会，共叙邻里乡情。
0: 행사 현장에는 채색 깃발이나 벗기고 분위기가 뜨거웠으며 여러 마을 주민, 자원봉사자, 진 소속 단위 간부들이 광장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인 안전보장 근무와 달리 이번 행사에서 삼합변경파출소 경찰관들은 군중 속에 적극적으로 융합되고 경기선수, 이웃, 선전원으로 변신하여 오락체육대회를 즐겼습니다. 줄다리기, 눈 가리고 금호박 찾기, 개 이사시키기, 오락개주 등 협동 종목에서 경찰들은 마을 주민, 청년 자원 봉사자, 기층 간부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경기장에서 참가자들은 예편예편 없이 힘을 합쳐 소리 높이 응원했고 웃음소리가 끊기질 않았습니다. 오락 경쟁의 도전에 맞서 경찰과 대중들은 서로 돕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가볍고 즐거운 경기 속에서 교류를 증진하고 정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경찰관들은 주변 대중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군중의 목소리를 듣고 일상생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동시에 행사 분위기에 맞춰 알기 쉬운 말로 현장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민족 단결 정책, 변방 안전 지식, 일상 사기 예방 상식을 보급하여 법치 선전과 따뜻한 봉사를 오락 행사에 녹여내 정책 지식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고 따뜻한 봉사가 대중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구역, 민속 체크인 구역에서 경찰들은 상인들의 가판대를 돌보고 주민들이 질서있게 관람하고 체크인하도록 안내하며 화목하고 활기차며 질서있는 행사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3: 이번에 운동대회 아주 열렬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경찰 동지들이 우리와 같이 와서 비싸이도 하고 놉니다. 그리고 변방에 대한 지식도 선전하고 우리 로백선과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운동대회하고 유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은 아주 의미 있습니다. 민경들이 다음은 포터를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유시도 놀고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시 할 이야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풀어준대. 그리고 모두 여러분들이 마음이 한마음 돼서 우리 민경들 같이 이번에 이 명절을 잘 지키세요.
0: 이번 가을 문화기술 행사는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성대한 잔치일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을 심화하고 경찰과 현지 주민들 간의 정을 깊게 하는 생생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삼합변경파출소는 기초관리에 힘쓰고 경민공동건설, 이웃 함께 즐기기 계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진심으로 민심을 얻고 실천으로 평안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을 힘써 피우고 변경 관할 구역의 장기적 안정을 수호하는 데 적극적인 힘을 기여해왔습니다. 이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리랑 우리말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청금매골입니다. 일천천, 쇠금, 살매, 뼈골로 구성된 청금매골은 청금으로 말의 뼈를 사다라는 뜻으로 애써 인재를 물색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전국시대 제, 초, 진, 연, 한, 조, 유의 일곱 제후국을 전국칠웅이라고 불렀는데 그중 연나라는 약소국으로 늘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312년 연나라 소왕은 즉위하고 난 후 부국 강병을 고민했습니다. 하루는 소왕이 모사 과괴를 불러물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연나라의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오 천하의 재주가 뛰어난 이들을 모두 연나라에 불러 재능을 펼치게 하고 싶은데 자네한테 뾰족한 수가 있다면 말해보게. 소왕의 무릎에 과규는 한동안 멀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소왕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천리마를 무척 좋아하던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금을 걸고 천리마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도 천리마를 구경조차 하지 못한 임금은 몹시 상심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충신이 천리마를 구해오겠다며 선뜻 나서자 감격한 임금이 그에게 청금을 주며 천리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신하는 임금의 성대한 환송을 받으며 도읍을 출발하여 천리마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천신만 곳끝에 천리마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애석하게도 이미 천리마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오른 신하는 500금을 주고 죽은 천리마의 뼈를 사갖고 돌아와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든가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던 소왕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뼈만 들고 나타나니 임금은 당황했겠지요. 임금은 크게 화를 내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0금을 주고 사온 천리마란 말이냐. 설사 천리마의 뼈라 하더라도 짐의 눈에는 고작 두냥의 값어치뿐이다. 짐이 갖고 싶은 것은 말의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천리마란 말이다. 이에 신하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천리마의 뼈는 무용지물이지만 거금을 들여 애써 구해온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리마에 대한 전하의 사랑을 천하에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하께서 천리마라면 그 뼈조차 500금을 주고 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니 이제 머지않아 사람들이 천리마를 끌고 나타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앉아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과연 신하의 말대로 천리마 세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임금께서 진정으로 뛰어난 인재를 구하시려 한다면 먼저 소인과계부터 들이십시오. 소인과 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도 뇌물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장당컨대 천하의 박학다식한 이들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소왕은 과계를 위한 궁전을 짓고 그를 스승으로 뇌우하며 극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괴가 궁궐에서 호사한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자 천하의 인재들이 앞다투어 연나라로 몰려왔습니다. 전국시대 모사로 명망높은 추영과 극신도 이때 연나라로 왔고 위나라 사신으로 연나라에 잠깐 머물렀던 아기도 소왕의 권고로 연나라에 남았습니다. 연소왕은 아기에게 아경, 상경 다음가는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훗날 아기가 통솔하는 연나라 군대가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연나라는 점차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예, 청금매골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애써 인재를 물색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서툰 위로에도 기대고 싶다. 그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에겐 축하할 일이 많지 않았지만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축하의 인사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그저 눈빛으로만 위로를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른스럽게 꼭 도움이 되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은 그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 보여주는 반응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다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따뜻한 눈빛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게 만약 위로받을 일이 있다면 말 잘하는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에게 위로받고 싶습니다. 네, 위로는 타인을 향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눠주는 감성 서비스인 셈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네, 공감 능력이란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능력입니다. 사람마다 공감 능력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닌 리오는 다른 이의 고통에도 통증을 너무 잘 느끼다 보니 삶이 피곤해지기가 쉽습니다. 위로의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말을 잘하지 못하니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고통을 너무나 공감하기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화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축하의 말도 잘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위로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1등으로 전화해 화려한 위로의 말을 전한 후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라며 슬쩍 전후 사정을 꼬치꼬치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 이야기를 했다가 네, 주변이 이상하게 소문이 나버려서 더 아픈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늘 내게 조언을 아끼지 않던 사람은 이번에 왜 그랬어? 이런 부분에서 실수한 거야.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봐라면서 충고했습니다. 네, 다 맞는 말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그래요 당신 참 잘났습니다 하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우리에겐 다른 사람에게 보호받고 싶은 욕구만큼이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껴져 저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만날 때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던 친구는 그저 넌 이 일을 이겨내고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긍정의 눈빛을 보냅니다. 네, 이런 따뜻한 위로가 호들갑스러운 걱정이나 뼈아픈 조언보다 마음에 더 힘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려는 이타적인 유전자와 경쟁을 통한 생존을 이끌어가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볼 때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만 네, 동시에 상대적 우월감을 얻는 심리를 함께 보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며 이타적 행복감도 채우고 그 친구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상대적 우월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그러진 않겠습니다. 네, 위로할 때 말로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배려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묵묵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짜 위로라고 생각됩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와 드라마의 주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첫 곡은 네, 삼국연의의 주제곡입니다. 네, 이 곡은 명나라 양신의 림강선 굴굴장강 동세수를 개편한 곡으로 94년판 삼국연의 주제곡이며 중국 영상음악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네, 양홍기의 네, 웅장하고 낮은 남중성은 역사의 긴 세월을 품은 장망함을 차분하게 노래합니다. 서두의 선율은 무겁고 안정적이며 경이란 전쟁의 함성 대신 시간의 끝에서 군웅들의 패권을 다툼을 돌아봅니다. 이 가사 굴굴장강

파도는 영웅들을 스쳐가네라는 왕조의 흥망과 영웅의 부침을 드러냅니다. 이 시비와 성패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강사는 그대로인 채 세월만 흘러갑니다. 네, 곡은 단순한 이야기 서술을 넘어 역사와 인생에 대한 철학적 사색으로 승화됩니다. 선율은 고풍스럽고 웅장하며 민족 권연악이 장망한 고풍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음악이 울릴 때마다 삼국시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곡은 단순한 드라마 음악이 아닌 역사를 위한 장가이며 웅장한 노래 속에서 영웅의 소명을 잊고 중화 문명 특유의 역사 정세를 느끼게 합니다.

예,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패왕별이의 주제곡으로 선율은 구슬프고 애틋하며 가사는 사랑과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예, 리종선과 이미련의 두엣은 한쪽은 낮고 한쪽은 부드러워 애정이 얽힌 감정을 교차시킵니다. 이 곡은 겉으로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정자비와 단소루의 반평생 운명의 얽힘을 비춥니다. 극중 우희는

hot street in July.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신더시 엔딩곡입니다. 네, 이 노래는 영화 신더시의 인간 성우판 엔딩곡으로 엔요 모리코네가 작곡했습니다. 음악은 부드럽고 내면적이며 은은한 섭섭함을 품고 있어 주인공 1900의 순수하고 고독한 영혼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곡은 큰 선율의 변화가 없고 가벼운 기타 선율을 바탕으로 인간의 목소리가 낮게 읍소리하듯이 불러서 마치 바다 바람이 갑판을 스치는 듯합니다. 가사는 길을 잃은 소년의 외침을 이야기하며 1900이 평생 배에 머물고 육지로 발을 내딛는 것을 거부한 선택에 대응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육지의 골목들은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미지세계였습니다. 음악은 시적이며 바다, 배, 피아노가 그만의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곡은 조용하고 절제되어 억지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지만 자유와 귀속에 대한 깊은 사색을 품고 있습니다.

네, 이 익숙한 선율은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입니다.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 선율은 간결하고 오랫도록 잊혀지지 않으며 전쟁을 넘어 깊은 사랑의 정서가 흐릅니다. 네, 이 곡은 격동의 시대에 탄생했고 부드럽고 느린 선율은 영화 속 전쟁 속 사랑과 서로 어울립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가사는 사랑의 굳건함을 노래합니다. 전쟁이 휩쓸린 카사블랑카의 초점에서 이 곡은 빛과 일 사이의 재회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편곡 없이 소박한 선율 자체가 향수의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가이트를 넘어 전쟁 배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의와 개인의 사랑이 서로 당겨지며 음악은 이 아쉬운 사랑을 조용히 기록합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이 곡은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이번 추석과 국경절은 불과 사흘 간격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의 만남은 물론 료행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명절로 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료행부터 두 명절을 나누어 즐기는 알뜰한 분산 료행까지 휴가를 보내는 방식도 한층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달빛을 따라 떠나는 달맞이 항공편과 익숙한 관광지를 색다르게 즐기는 반전 료행까지 새로운 료행 방식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명절 가족과는 정을 나누고 료행에서는 색다른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벌써부터 분주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오늘의 문화 공감에서는 먼저 24단계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리론 혁신의 6가지 반드시 경제를 계속 추진하는 방침을 두팀없이 견제하고 잘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미니 캐림으로 불리는 동네 대설을 소개해드리겠고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수리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중간촌에서 30년간 가전제품 수리점을 지켜온 왕구홍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음악 속의 시간여행 코너에서는 가수 왕봉과 그의 대표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해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론 혁신의 요소까지 반드시 견제를 계속 추진하는 방침을 두툼없이 견제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용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의 보고에서 실천에 기초한 리론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잘 장악하고 그 속에 일관되어 있는 입장과 관점과 방침업을 뜻임없이 견제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에서는 6개 청문으로부터 개괄하고 논술하면서 반드시 인민 지상주의를 견제하고 자신 자립을 견제하며 소종 혁신을 견제하고 문제 해결을 견제하며 체계 관념을 견제하고 전화를 품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반드시 인민 지상주의를 견제해야 합니다. 인민성은 막스주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우리 당의 이론이 억만 인민의 홍호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시종 인민의 입장을 주장하며 인민으로부터 오고 인민을 위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인민 지상주의를 견제하는 것은 습검형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에 일관되어 있는 주요 맥락입니다. 계속 실천에 기초한 이론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종 일관, 인민 지상주의라는 이 근본적인 가치 지향을 견제하면서 인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인민의 뇌문을 파악하고 인민의 창조를 존중하며 인민의 질을 모아 인민이 선호하고 인민이 인정하고 인민이 소유하는 리론을 형성하고 그 리론이 인민을 주도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 무기로 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자신 자립을 견제해야 합니다. 자신감은 우리 당이 장기간의 투쟁을 통해서 련마해낸 정신적 기질이고 자립정신은 우리 당과 국가의 존립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당의 100년 분투 로정에는 중국의 문제는 반드시 중국의 기본 국정에 입각해 중국 사람이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기본 관점이 일관됐습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은 독립 자주적인 탐구 정신과 실천 정신을 생동하게 구현했으며 그 속에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나가리라는 확고한 결심과 신심으로 일관됐습니다. 우리는 막스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견제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견제해서 길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보다 적극적인 역사적 책임감과 창조적 정신으로 막스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합니다. 융통성이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이나 폐쇄되고 경직된 옛길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남의 것을 맹목적으로 옮겨오거나 남의 것을 무작정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반드시 수종 혁신을 견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위대한 사회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도를 지켜야 방향을 잃지 않고 파멸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혁신을 해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정도를 지키는 것과 혁신은 상호 보완되면서 변화와 고정불변, 계승과 발전, 원칙성과 창조성의 변증법칙 통일을 구현하고 있는 바 이런 당의 사상 노선을 관찰하는 내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태도로 과학을 대하고 진리의 정신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중국 독식 사회주의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시대와 더불어 실천의 발전에 순응하면서 만강의 열정으로 모든 신생 사물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넓히고 심화하며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새로운 말을 과감히 하고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과감히 해내면서 새로운 이론으로 새로운 실천을 지도해야 합니다. 넷째, 반드시 문제 해결을 견제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대의 목소리로서 문제에 답을 주고 문제 해결을 지도하는 것은 이론의 근본 임무입니다. 습금평 총책에는 각 시대에는 모두 그 시대에만 속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올바로 해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회를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제의식을

0: 강하고 항상 명석한 두뇌와 예리한 안목으로 실천 과정에 부딪힌 새로운 문제, 개혁과 발전과 안정유지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문제,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 국제 정치의 변화에 따른 중대한 문제, 당 건설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리념, 새로운 구상,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사업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반드시 체계관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체계관념은 변종법적 유물론의 중요한 인식론이고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기초적인 사상방법과 사업방법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고 현재 광범하고도 심각한 사회 편익을 겪고 있으므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리익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전반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현실을 보고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완할 줄 알아야 하며 전반적인 것과 국부적인 것, 당면한 리익과 장원한 리익, 거시적인 것과 미거시적인 것, 주요 모순과 부차적인 모순, 특수와 보편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하며 전략적 사고, 역사적 사고, 변증법적 사고, 체계적 사고, 혁신적 사고, 법치적 사고, 최소산적 사고 능력을 부단히 향상시켜 당과 국가의 재반사업을 전방적으로 구상하고 전반적으로 계획하며 전일적으로 추진하는 데 과학적인 사상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반드시 천하를 품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당이자 인류의 진보와 세계의 대동을 도모하는 당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분투 로정을 걸어오면서 우리 당은 시종 일관 역사의 올바른 편, 인류의 진보하는 편의 확고에 나서서 세계적인 안목으로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민의 직면에 각국 인민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해납백천의 드넓은 현금으로 인류의 모든 우수한 문명 성과를 참고하고 받아들이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상술한 여섯 가지 반드시 견지는 습군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적 요구를 구해냈으며 이는 또한 우리가 실천 과정에 막소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제를 끊임없이 개척하는 데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세계관이고 방법론이며 반드시 견지하고 잘 활용해야 하는 입장이고 관점이며 방법입니다. 전당 동지들은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성을 증강하고 꾸준히 습군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이 종료 사상의 풍부한 내포, 사상 체계와 실천 요구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터득해 당과 국가 사업 재반 분야의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아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나긴 세월.
2: 人生的道路漫长而艰辛，每个人都有值得回忆和留恋的过去，更有对未来美好生活的渴望。让我们共同去努力开创一片纯净的天地，使人与人之间多一些真诚，多一些美好，多一些友爱。 下面我再把渴望中悠悠岁月这首主题歌献给大家，希望你们喜欢。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계림으로 불리는 동네 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서 고지는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고풍스럽고 아름답고 아늑하면서도 번영하는 동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쁜 산과 맑은 강물로 내외의 이름이 자자한 관광지 계림에서 멀지 않은 대서는 수륙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천여 년 전에 북송 때 벌써 번화한 교통흡으로 구성해 그때의 도읍과 비교해 작은 장안으로 불리웠습니다. 남송 말에 대소에 세관을 설립하고 강가를 따라 오리에 달하는 큰 장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로부터 지명도 큰 조자거리라는 의미로 큰 대자에 장터 소자를 붙여 대소라 하게 됐습니다. 100여 년 전에 조성된 800m 길이의 속판가는 대서의 심벌입니다. 편리한 수륙 교통으로 번성기를 달릴 때 많은 외지인들이 이곳에 회관을 짓고 가게를 만들면서

위해서 형성된 거리입니다. 각의 건물들은 대부분 2층으로 되어 있고 벽은 벽돌로 쌓았으며 문은 나무문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도록 높게 한 천정의 건물 벽에는 네모난 창을 내기도 했습니다. 거리 쪽 건물은 가교로 사용되고 그 뒤쪽으로는 강변까지 깊은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 주변에 주거용 건물을 지었습니다. 벽체만 벽돌이고 모두가 목조 건물이라 화재만 발생하면 금방 재로 변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큰 화재가 날수록 그 집에 부가 많다고 인정하면서 화재 후에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건물을 새로 집군했습니다. 대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옥은 청나라 때 지은 키 높은 옹장한 료청원 저택입니다. 넓고 환하게 조성된 정원에는 꽃이나 짐승을 조각한 오항이 특이합니다. 벽돌과 나무로 지은 2층으로 된 이 건물에는 또 여기저기서 큰 독을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 의하면 과거 이 집은 양조장으로도 사용됐고 이런 독은 술을 빚는 데 사용하던 용기라고 했습니다. 만수교는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푸른 룡이 강물 위에 들어놓은 것 같고 가까이 다가가 보면 조각다리 모양입니다. 400여 년 전에 신축할 때 만수교는 목조다리였으나 후에 물에 밀려갔고 1902년에 재건하면서 돌로 바뀌었습니다. 서쪽에 계림의 리강이 위치한 원인으로 만수교는 리강과 그 맞은편에 줄지어 있는 아름다운 계림의 산을 구경하는 데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에서 리강과 산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합니다. 청진사의 문 안에 들어서면 정원이 펼쳐지고 양쪽에 숙소와 접대실이 위치했습니다. 넓은 연족의 2층 바닥에는 방석이 놓여 있고 벽에는 시간표가 적혀 있습니다. 입구의 걸상에 앉으면 완정하게 보존된 목각물이 보여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청진사의 뒤 정원에는 이 사원과 똑같은 몇백 살 수령의 푸르른 고목 두 그루가 아직도 꿋꿋이 자라면서 이곳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사원이 오늘과 내일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발달한 수류 교통으로 요명세를 탄 대서는 청나라 때부터 종화민국 시기까지 13개의 부두를 개항했습니다. 10m 길이의 3.4m 너비의 청석을 깐 부두는 강가에까지 뻗어 있는데 기능이 각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고루 라루트는 과일과 기름, 자파 등 물건을 경영했고 넓은 수면을 가진 대 라루트에는 대나무 배들이 정박했으며 당방 라루트는 주로 관가의 배들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화물선은 거의 없고 두세 개의 나루토의 유람선이나 수리를 기다리는 유람선 몇 척만 정박했습니다. 또 날씨가 좋은 날이면 그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강가에서 사생을 하는 모습도 볼거리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기수 푸른 잔디 위에 누워서 푸른 하늘과 그 하늘을 떠다니는 하얀 구름, 저 강 건너로 보이는 요관 욕사를 가진 옛 동네의 고요한 오늘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동 폭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지하수가 만드는 다단계 폭포입니다. 8단계를 거쳐 떨어지는 고동 폭포는 혹은 물에서 노리는 원앙 같고 혹은 룡이 물을 뿜는 것 같습니다. 푸른 이끼가 가득 찬 벼랑에서는 바위에 바짝 기대어 흘러내리면서 바위의 륜각에 따라 다양하게 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러다가도 몸을 훌쩍 날려 담소에 뛰어내리며 자욱한 물보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폭포의 량 안에는 숲이 무성하고 그 사이로 오솔길이 아늑하게 그지없습니다. 단풍나무와 소나무 사이로는 꽃이 만발하고 새가 오짖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화폭을 그립니다. 맑은 강물 우를 소리 없이 흐르는 대나무 쪽배에 앉으면 푸른 산이 말없이 뒤로 머려서 가고 저 멀리에서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와 선경에 들어선 듯 착각하게 합니다. 대서에서 단원 아래 룡선 경기와 지방극, 룡선의 노래 등
다양한 전통 풍속이 많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은 달디단 감귤을 키워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수리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중간촌에서 30년간 가전제품 수리점을 지켜온 양구홍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관촌에서 30년을 지켜온 양구홍은 소양이라고 불립니다. 30여 년 전 북경 종관촌 대가가 백일호로 불리던 시절 허북성 출신의 양구홍 씨는 이곳에 가전제품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점검은 무료, 출장 수리도 무료, 그리고 고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경에서 이런 동네 수리점은 마치 거대한 몸에 뻗어있는 모세혈관과도 같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거창한 창업 이야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기 제품 하나하나를 정성껏 고치고 사람들의 한마디 소양에 응답해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 종관촌 대가가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과춘 지역 사이로 들어서면 시간이 갑자기 느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래된 보드나무 아래에서는 노인들이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지난 세기 50~60년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의 낡은 건물들 사이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가전제품 수리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양 가전수리점입니다. 가게는 10평방미터 남짓한데 수리를 기다리는 물건도 가지가지입니다. 컴퓨터와 전기밥가마, 헤어드라이어, 커피기계, 빵 굽는 기계, 구강 세정기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양구홍 씨가 부품을 정리해 놓은 수납장이 있습니다. 낡은 다이아몬드표 선풍기 한 대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업대 밖에는 겨우 접이식 의자 하나를 펼칠 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없습니다. 올해 57살인 양구홍 씨는 허북성 환강 출신입니다. 1년에 설을 쉬러 고향에 돌아가는 20살 남짓한 시간을 제외하면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작은 가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 30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알고 있습니다. 멀리에서 만나도 양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게가 과춘 지역 사이로 옮겨온 것은 1997년입니다. 당시 종관촌 대가는 아직 백일호로 불렸고 길 량 옆에는 키높은 백양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종관촌 대가는 대규모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전자제품 거리였습니다. 밖에 있는 건물들도 1층, 2층, 높여야 3층 정도였고 모두 컴퓨터를 팔거나 조립했습니다. 1997년은 종관촌의 변화가 가장 컸던 때였습니다. 북경이 오기 전 그런 무안에서 라디오 수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라디오와 흑백 텔레비전을 고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전제품 수리공이 목수나 칠공보다 훨씬 대접을 받았습니다. 1994년 북경이 온 그는 처음에는 서단 상가 수리부에서 일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창평과 대원까지 다니며 출장 수리도 했습니다. 왕용지라는 한 노인이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고치지 못한 녹화기를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게에 가져왔습니다. 양구홍 씨가 이를 고쳐내면서 가게 이름이 단번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단소방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 녹화기는 모두 수입제였고 고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요.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고 장사도 점점 잘 됐습니다. 양구홍 부부는 자신들이 가장 운이 좋았던 것은 기꺼이 자신들을 가르쳐준 사람들을 만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도위 씨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원판 하나를 고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장에서는 60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200여 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다 드렸더니 그분이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도위 씨는 그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도 익혀보라고 권했습니다. 지금 가게에서 사용하는 일부 도구는 도위 씨가 보내준 것입니다. 당신의 수리 도구가 너무 낡았습니다. 내가 한 시트 보내줄 테니 잘 해보세요. 단소방 씨의 기억 속에서 두희 할아버지는 가게 올 때마다 자신에게 책을 읽고 공부하라고 독촉했던 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평생 한두 명밖에 만나기 어렵지요. 수리일은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양궁 씨가 스스로 정한 원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점검은 무료, 출장 수리도 무료, 고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전기 제품은 원가를 빼고 10원, 20원 정도만 벌면 됩니다. 수리비가 50원을 넘으면 반드시 손님들과 상의하지요. 비싸다고 생각하여 안 고치겠다고 하면 안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점검은 모두 무료입니다. 아내 단수방 씨도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수리는 하는데 돈을 못 본다고 말입니다. 돈만 바라보지 말고 절대로 양심 없는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술로 돈을 벌고 합리적으로 돈을 벌고 양심 있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찾아왔고 또 누군가는 추억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 손님은 통조에서 직접 차를 몰고 홍등표 라디오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 끊어진 전선 하나를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라디오가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 샀던 것이라며 라디오를 볼 때마다 아내가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양궁 씨는 몇 시간 동안 정성껏 고쳐주고 수리비로 50원만 받았습니다. 손님은 기꺼이 100원을 건네며 감사의 인사를 거듭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고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물건도 이미 전기 제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지역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전동질이 끊어지면 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응용 프로그램이 가득 차면 정리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열쇠를 집안에 두고 문을 잠갔을 때는 담을 넘어 들어가 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주변 직장인들도 인터넷에서 이 보물 가게를 추천하는 글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찾아옵니다. 기계가 잘 고쳐지면 손님들은 잇따라 엄지를 지켜주며 말합니다. 양 사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양궁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 일이지요.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작은 수리점. 그곳에서 고쳐지는 것은 고장난 전기 제품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살아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웃에 대한 믿음과 따뜻한 정이 이어집니다. 양구홍 씨가 매일 마주하는 것은 낡은 라디오와 고장난 가전제품이지만 그가 한결같이 지켜온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일 것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0: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북경 자동차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국화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0: 2011년 개관한 북경 자동차 박물관은 국가 공익성 자동차 주제 박물관입니다. 건축 면적은 근 5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박물관, 전람관, 과학기술, 3위 일체의 직능을 맡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외관은 맑은 눈과도 같아 눈 뜨고 세상을 보고 미래를 향하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관내에는 자동차 박람, 주제 전시, 자동차 지식 보급, 자동차 오락, 학술 교류 등 기능 전시구들이 있고 3층부터 5층까지 각기 역사, 기술, 미래 세 개 주제로 나누어진 전시구역을 설치했습니다. 2010년 말까지 집계에 의하면 자동차 박물관은 80여 대 소장 차량을 포함한 6천여 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소장품을 꼽자면 지남차, 기리고차, 첫 벤츠차와 홍기차 등이 있습니다. 지남차는 우리나라 고대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기계 장치입니다. 자동기어 원리를 이용한 지남차는 차륜의 회전에 따라 좌우에 놓인 나무 인형의 손가락 방향을 실시간으로 남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한 초기에 발명된 기리고차는 고대인들이 주행거리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차량입니다. 차에는 나무 인형 두 개가 있는데 차가 1, 2 주행할 때마다 나무 인형이 북을 한 번씩 칩니다. 기리고차와 지남차는 모두 황제가 출행할 때 쓰이는 의전 차량이었습니다. 기리고차는 근대 리정표, 감속기의 전신으로서 과학기술 사상 중대한 성과로 꼽힙니다. 세계 최초로 석유를 동력으로 한 승용차는 바퀴가 세 개였습니다. 바로 독일인 칼 벤츠가 1885년에 제작해낸 벤츠 1호입니다. 1986년 1월 29일 칼 벤츠는 현대 자동차 특징을 구비한 이 차를 두고 특허 신청을 했는데 이날은 세계 자동차의 탄생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홍기표 승용차는 1958년에 탄생됐습니다. 그해 5월 12일 제1자동차 공장에서 탄생한 중국 첫 번째 국산 자동차는 동풍으로 명명됐으나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1자동차 공장은 8월에 최초의 고급 승용차를 제작해내고 이를 홍기로 명명했습니다. 1958년 8월부터 1959년 5월까지 수차 시험을 거친 홍기표 승용차가 공식 등록번호 CA72와 함께 출시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록번호가 달린 고급 승용차로서 중국 자동차 공업의 리정표입니다. 홍기표 승용차는 1959년 9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해 1966년까지 총 202대를 생산했는데 박물관에 전시된 차량은 왕진 전 국가부주석의 전용차입니다. 스탈린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한 기스 110형 고급 승용차는 6리터 V8 발동기를 장착해 시속이 135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소련 국가 원수 전용차로서 생산량이 극히 적습니다. 1945년부터 1959년까지 14년간 단 2,080대밖에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세종국 창건 후 스탈린은 모택동 주석에게 두 대의 기스 승용차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5대 기스 115형 방탄 승용차를 포함한 10여 대 기스 승용차

0: 차가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물관에서 전시한 차량은 유소기 전 국가주석이 탑승했던 전용차입니다. 개관 이래 북경자동차박물관은 2개로 국가급, 시급, 업계 영예 400여 개를 수여하고 선후에 국가 1급 박물관, 국가급 봉사업 표준화 시범단위, 국가 4A급 관광구, 전국에 가장 혁신력 있는 박물관, 전국 우수 과학보급 교육기지, 북경시민 평생학습 시범기지, 북경중소학교 사회대과정 자원단위, 북경천진하복 신에너지 자동차 과학보급 및 체험기지, 북경첫진의 인기 명소 등으로 선정됐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북경자동차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상이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구름.
2: 天边飘过故乡的云，它不停。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가수 왕봉과 그의 대표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봉은 화려한 미성이나 기교로 숭고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의 음악은 늘 거칠고 솔직하며 삶의 바닥을 직접 걸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무게와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듣는 이를 위로하기보다는 먼저 일깨워시옵니다. 2004년에 발표된 더 높이 날아라는 왕봉을 전국에 널리 알린 결정적인 작품입니다. 이 곡은 그래도 다시 날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멜로디로 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가 성공을 확신하고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봉은 당시 음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또 이 노래는 스스로 이겨보내는 일종의 다짐이자 독백이 가까운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고음과 외침은 기교가 아니라 절실함에서 나왔고 그 진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아래 노래 더 높이 날아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듬해 발표된 노래 활짝 핀 생명은 왕봉 음악 시기의 또 하나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한 작품입니다. 이 곡은 삶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거침없이 풀어냈습니다. 이 노래의 창작 배경 역시 왕봉 자신의 인생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성공과 실패, 명료와 고독이 뒤섞인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은 여전히 뜨겁고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 노래가 수많은 이들에게 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용기를 준 이유입니다. 이 아래

나란 테만나토 하간드랏 쉐왕두르 무둘르크들 치니기 볼토드 야를 자앗 잘라게 잘라게 귀인차갓 장산 두르니헤 유왕 지나르 왕아 쉐징랑부갓 올피니진 두르 무둘르 지난 왕아 쉐징랑아 애군이기 덜탓 이젠 하깐 나르도드 예드바일랏 두레노하호 냥냥이범 옥디지 잡은당 쉐왕 얼른 장준 나르니 다굴치겟 내리네 호구짐 에고스카갓 옥들긴티 하기 뜨들은 텔밭 불티에나 냥냥이기 옥티지 아샤마한 쉐왕네 브이야 무르구속들 귀찮은 아재 둥구이 브이야 리수이란나 가르니기 외겟 무르그대다 무르키레가트 여선대기 홈칠이게 따따발 통관 어디인 송빙인 어르디네 할기 돌리디 호제에 끌러 개치네 홍을 질러 후이에게네 돈다발 후지디시라 아사시구디 월티니진 수중하간 어린 부여란 허일도가 할 할긴 된다 옥

0: 냥냥이 도설지 무슨 루아진창 잡디처라 본박이 억돌스러운 일로라 쉐링순이 알튼 치마기 삼순바 월튼 냥냥 구이프이 하트니 통관 보금튼 도구레게가 월튼 이진바갓 냥냥 졸갓 루아진창 허르지스든들 알라라니 예라 바이를 디 아다와 흩든 우드르 바이르니 헤미기 텔밧 치륵 장군 뜻에 더 대도를 불 역혈미 더워지 대군이 헬라와 시샤월드니 외사의 돈다긴 치륵인 후렌들 풍주량 른왕 장벽 반다 외사이나 뜻 그가스 홀레제 원등내로 슈림순 헤른 허일 주일인 을드니 앞질힌 애들 탕왕신 허일 타이스네금 덜거기 앞일라흔 의대왕술 바라고 나를 가르쳐 박주 치마와 성조량 다사람 받지 바라와 은하로 진발 슈림순 바락대겐에 딩텔 산에 가지리베 고문들 알락토 은셔트레 흘뜻 그불들 댄 토란 엘조르레간 아르카르가가 뭐 어르거디아스티인 바 아고이동은단 단다 베아들 젠왕 장려하우들 맥돌제 휴 아흐 이르구이돈 약도로 웨베시모 그날 오진 바다 슈링순 아구이둥던 헤르드와갓 풍주냥네 부이바스다 아르게해소게레 왈레해소 비엘다테이여 호치르와 토라테이여 딜자르회 칠기 흐르렌단 가축디소제 대대나라 탕왕게로 갓게레왈 으듬 된노일로 진창 훌찌스든 나산다 어떠하 탐월지 등쟁기득 꼴괴레 흐르월지 맨맨이겐 힐지젠 허이에르 에트갓월 톨라베르 우에갈 등기집에 힐휠회레 아바딜레게 불그르벌 알딩까지라 허전나 수억까지리 질든 상수왕아 청교 상수왕 청교 청태호 허부군은 쇠증상이 비치기 호르거지스 미시우 어찌든 비치기엔 여설 어떠세 수억까지린 장준 질기 호들갓 시샤월드 늪드륵 바룬잠 제주 관할 웅글벅설 수월웅산 부갓 올랑브르네 호른티 이슨멸의 쭈완포 호텔인텐 아시 자스깔자스깃은 휴청샹인 젤레빈쇼
1: Эрхэм хүндэтгэл сонсогчдо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Өв соёлын алтан хором тусгай нэвтрүүлгийн энэ удааны дугаар энэ дүхрээд өндөрлж байна. Найруулагч нэвтрүүлэгч Журамт. Хянагч Отхон Хөвчин. Хүлэн сонссон та бүхэнд баярлалаа. Та бүхэн залгаад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бусад програмуудыг хүлэн авч сонсоорой.